在这个假期驾乘过 G331的话呢，你会感受到像稻田音乐会呀、民俗游园啊。七天假期，七天快乐。那么延边文旅呢，还包括。

漫步人生路，1982年粤语经典歌曲。人生长路，起落无常，无论顺境逆境，都要从容迈步，坦然前行。

0: 11点半，你的外卖应该还在路上，期待的过程才是最美的时光。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那不就是骗子吗？然后看你值不值钱，一瞅你去了，你这不值钱的玩意儿啊，不但不值钱，而且还缺心眼儿，那咋骗咋准成？

저희 방송은 FM 91.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됩니다. 영길은 선천적인 위치 우세, 완벽한 시설과 질 좋은 관광 봉사로 국내외에서 새로 떠오르는 관광 도시로 부상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영길은 사통 팔달의 육로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백산 복지에 심입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영길국제공항은 국내외 16개 도시와 공중열선을 연결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영길은 장백산 관광, 정박호 관광, 연변 풍정 관광,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다국 변경 관광, 이국 관광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의 가장 좋은 집산지입니다. 영길은 해마다 근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는 해마다 15%의 성장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길시 남쪽 교외에는 아름다운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이 있습니다. 1962년 준례 총리는 영길을 시찰하면서 모아산 녹화 사업을 잘할 것을 지시했는데 오늘날 모아산은 준례 총리의 지시대로 울울창창한 소나무가 리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아산을 보면 동쪽에는 조선족 민속원이 있고 남쪽에는 일망무진한 과일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 숲은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사과배 재배원인데 봄이 돼 사과배 꽃이 활짝 피면 그 향기가 수십 리까지 퍼집니다. 산기슭은 비옥한 해랑강 평원인데 해랑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량한 평강벌에는 벽꽃향이 무르익습니다. 이곳은 저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연변 우질잎살의 생산기지이기도 합니다. 영길시 동쪽 교외에 있는 동광초는 불화통화와 해랑강 교섭처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냅니다. 마을 산비탈에는 세 그루의 천년송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산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정자를 방불케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동광촌을 즐겨 찾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동광촌은 지세가 둔엄하고 산이 높습니다. 영길 사람들은 물을 막아 뚝을 쌓고 관광과 발전을 일체로 한 해라노 풍경구를 개발했는데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국내외 이름난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원 길림 변무덕 판공천은 영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나라 건물입니다. 이곳은 당시 오정록 장군이 연변 군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보유하고 일본의 간도 음모를 짓부신 지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오정록 사적 전람관으로 됐습니다. 100년 세월을 거친 이 낡은 건물은 번화한 도시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 아직도 그 당시 풍운을 호령하던 위풍과 기세가 살아있습니다. 영길시 동북 교외에는 성자산이 있습니다. 성자산은 산세가 험하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성자산은 산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데 금나라 말기 동화국 부선 만노의 행도 남경 예주소입니다. 1233년 산성은 몽골 대군에 의해 함락되고 동화국이 멸망했습니다. 산성이 강철마냥 단단해서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고 원나라 역사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성고루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산성 안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문물이 대량으로 출토했습니다. 영길 성자산 산성은 등산객들이 경치를 감상하고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고대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는 중요한 풍경구로 됐습니다. 오늘날 영길 성자산 산성은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관광객들이 옛날 전장을 돌아보는 풍경구로 됐습니다. 영길 주변 산비탈에는 지형 변화와 산봉우리 기복에 따라 수수께끼 같은 고장성과 수십 개 봉화대가 있습니다. 고장성은 오늘날 연변이거나 더욱 큰 범위 내의 산천 요새에 산포되었습니다. 비록 흔적뿐이라 하지만 원공사의 거창한 규모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장성과 봉화대는 누가 건설했으며 어느 연대에 건설했으며 역사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하여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성자산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1: 연결은 길림성 동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동부가 금삼각 지역의 가장 큰 공업, 상업무역, 관광중심입니다. 연길은 조국 변경의 작은 도시이지만 개혁개방 후로 국내외 많은 기업과 성공인사들이 연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번영하고 발달한 시장경제를 위해 닦아놓은 발전 토대가 든든합니다. 이미 연초, 식품, 의약, 포장, 건자재, 고신기술을 기둥우세로 하는 공업 국면을 형성하고 생태농업, 특색농업 발전 추세가 드세며 민족특색관광이 발전하고 상업무역 활동이 아주 활약적입니다. 연길은 단연간 종합경제실력이 길림성 41개 현종 제1위를 차지하고 두 차례나 전국종합경제실력 100강 현시에 행렬에 갔습니다.

0: 마감했습니다. 연길의 독특한 지리 위치가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연길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변경 접경 지대에 있습니다. 유엔 계획개발서의 도만강 중하류 지역 개발 설계도의 지점 도시이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내외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륭로로 구라파와 아세아 두 개 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종초 지역입니다. 연길과 그 주변으로 이미 11개의 변경 통상구를 개통했는데 통상구들이 발산하는 거대한 개발 잠재력과 발전 공간은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질 좋은 연길의 자연자원은 그야말로 물화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복지에 위치한 연길은 사과배, 담배, 인삼, 로경 등 토산물과 산나물로 항상 풍요롭습니다. 또한 지하광산도 풍부해 질 좋은 석탄, 석유, 천연갓, 석회암, 부석, 광천수 등 보귀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옥수수, 콩, 채소, 가축, 가금 등 재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연길은 구전하고 편리한 교통운수로 시공 거리를 좁혔습니다. 연길은 이미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이 구전한 편리한 교통운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길국제공항은 북경, 상해, 광주, 연태, 청도, 할빈, 장춘, 심양, 대련 등 10여 갈래 국내 항로와 연길부터 한국, 서울 등 곳을 연결하는 국제항공편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포시예트항, 자르비노항, 조선 라진항을 통해 바닷길로 한국 부산, 일본 아키다 등 항구에 갈 수 있습니다. 연길은 우월한 인문 환경과 뚜렷한 인재 우세가 있습니다.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은 국가 21세기 100개 중점대학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연변대학에서는 해마다 사회에 4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과학기술 일꾼 대학생 시민 비율이 전국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밀집되고 혜택적인 투자 정책은 연길에 있는 기업들의 비약과 발전을 힘껏 떠밀고 있습니다. 연길은 국가 서부 대개발 정책, 동북 로공업기지 진흥 정책, 소수민족 지역 흥변 부민 정책 등 우대 정책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연길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연길시 정부에서는 우대적인 토지 정책과 재정 세수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연길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연길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유구한 역사, 찬란한 민속, 순박한 민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투자 환경, 두터운 경제 기초와 발달한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연길만의 독특한 인문 지리 역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1: 위원회 办公室에서 연길 공용 화석 발굴 신청을 제기했는데 국토자원부에서는 2016년 10월에 발굴을 비준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중국과학원 고척추동 및 고인류연구소와 연길 고생물 화석보호연구중심으로 구성된 발굴단체가 연길 용산공용화석에 대해 보호성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목전 연길에서 공용화석을 함유한 암석층 6개를 발견했는데 약 억 년 전부터 9천만 년 전 암석층입니다. 그중 연길시 용산의 4개 화석층, 연길시 중심 서지정 공사장과 구수하에 각각 1개 화석층이 있습니다. 연길 용산 공룡 화석층의 가장 윗부분 제1층에서 금종류 다리뼈, 척추골 조각 화석을 발견하고 제2층에서는 육식룡류 이빨, 각룡과 금종류 추골과 대퇴골 등 화석을 발견했으며 제3층에서는 거북이류, 오비랍토르류, 소형 육식 공룡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4층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도마뱀류 공룡, 육식 공룡과 악어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제5층은 연길시 중심 서지정 공사장에 위치해 있는데 공룡화석 조각을 위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6층은 구수와 하상에서 발견되는데 공룡추골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소전은 적어도 6가지 공룡의 각 부분 골격, 항구의 온전한 악어류 골격 등 그리고 공룡과 함께 백악기 시기에서 생활하던 악어류, 거북이류와 규화목 등 고생물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연길은 이로하여 길림성에서 공룡 및 반생 화석이 가장 풍부한 화석 산지로 됐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구는 고생물의 비밀을 탐색했습니다. 백악기 중만기의 화석구인 연길 용산 공룡 화석구는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 화석구로 길림성의 고생물 고환경 고지질 고압 고찰 방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목전 발견한 우리나라 가장 동부의 백악기 공룡 동물군 화석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구역에서 발견한 대형 공룡 화석군입니다.
0: 연길에서는 연길 백악기

0: 악기 공동 자원을 전면 포장 설계하여 공격 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조제 오락, 생태 레저, 양생 효과, 과학 기술 보급 교육, 창의 산업을 일체로 한 세계급 공격 문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공동 박물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공동 이야기를 전면 진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둘러싸고 또 연결 글로벌 공동 왕국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상 계획 면적이 18.4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공동 유적 핵심 보호구 대상은 2.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동 주제 관광구 대상은 3.1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삼림 양생 리조트 대상은 2.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동 창의 산업 단지는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총 투자는 113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7월 12일 4년 동안 공들여 만든 연길 공동 왕국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연길 공동 왕국 1기 대상에는 4개 전시관과 5개 주제 구역이 포함됩니다. 그중 4개 전시관에는 연길 역사 문화 박물관, 금도 예술 극장, 환락 워터파크, 실내 공룡관 등이 포함됐고, 5개 주제 구역에는 구석기 시대, 주라기 세계, 중국 조선족 풍정 구역, 동물 왕국, 환호 풍경 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짙은 조선족 풍정, 현대화한 시대감, 전민의 즐거움이 서로 어울려 빛이 나는 도시. 이 도시의 인민은 열정적이고 선량하며 손님을 반깁니다. 그들은 근로한 두 손으로 전국 백강현, 전국 쌍용 모범 도시, 중국 10대 우수 불야성, 국가급 위생 도시, 중국 10대 생태 강현 등 영유를 일궈냈습니다. Yes, NG. 여기가 바로 연길입니다. 조선족 풍정이 짙고 생활 철주가 즐거운 도시, 먹을 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도시, 한번 머물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바로 연길입니다.
1: 이상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용덕 작곡의 연변 네 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학송 작사, 문종덕 작곡의 연변 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거기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공복운동이 과연 지방연수를 가속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복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지방연소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해 이런 운동에 열중합니다. 네, 이런 방법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먼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공복운동을 선택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체지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일정한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경우이병원 대사 및 체중감량 외과 주임 장붕은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체내에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며 이때 운동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 단기간 내에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복운동은 신체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제때 수분을 보충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운동이 과연 기초대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장붕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부족해지기 쉬워 몸이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손실이 발생하고 몸이 더욱 쉽게 에너지 보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총병원 제8의학센터 영양과 주임 좌소화도 공복운동이 증가시키는 것은 운동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일 뿐 기초대사량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좌소화는 체지방 감량의 핵심은 여전히 장기적인 에너지 음성 균형, 즉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복운동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이 아니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은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서 해야 합니다. 장붕은 대사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는지와 근육을 어떻게 단련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에어컨 제습 모드를 24시간 켜지 말아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권위 있는 기구들은 실내 상대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방에 24시간 제습 모드가 켜져 있으면 실내 습도는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장기간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되고 인체의 방어 능력이 저하되며 특히 노인, 어린이 및 천식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피부와 호흡기 점막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는 기도 점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비강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밤에 자극성 마른 기침을 자주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고 코피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독감과 아데노바이러스는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에 반복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지층이 손상돼 건성습진과 피부 가려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노년층은 원래 눈물과 피지 분비가 부족해 낮은 습도 환경에서 난치성 안구 건조증과 전신 피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가래가 끈적해져 배출하기 어려워지면 기침과 천식, 가슴 답답함 등 급성 발작을 쉽게 유발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체표면의 수분 손실을 가속화하고 혈액 점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병력이 있는 노인들이 직면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제습 모드를 켠다고 해서 꼭 더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에서 30섭씨도의 적정 온도에서는 제습 모드가 확실히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덜 소비하지만 주변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압축기는 증발기의 저온 제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부하가 크게 증가하고 오히려 전력 소모가 냉방 모드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제습 모드를 가동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네, 암을 부르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C형 성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는 암을 뜻하는 영어 캔서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사람들에게 암 성격이라고 불립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불합리한 상황에도 순응하고 속으로 화를 사기며 민감하고 생각이 많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억압된 상태에 장기간 놓이면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형 성격의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성격은 감정은 인체 기관의 기능을 혼란시키고 특히 뇌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다음, 고립과 소외입니다. 고립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사람 간의 소통과 인정을 통해 더 강한 생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착과 자책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거나 매사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신경이 장기간 팽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건강적 관점에서 이러한 팽팽한 상태는 인체 내부 환경의 안정이 좋지 않으며 내분비, 신경 및 면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준 만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 것, 그리고 준 만큼 너도 나를 줘야지. 기대를 말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뭔가를 바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그만큼 원망만 커지는 법입니다.

것인데도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고마움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 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꼭 고맙다라는 표현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나의 다름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쁠수록 연락을 끊지 않는다. 네 번째는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거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가까웠다가도 멀어지는 게 사람이고 멀쩡했다가도 아픈 게 건강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괜히 어디에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땐 푹 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을 관심해주고 남을 사랑해 얼마든지 힘이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리리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생활과 공부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예, 대부분 아이들이 꼭 겪는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0: 네.
1: 예, 어떤 아이들은 또 적응이 빨라서 또 쉽게 학습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방학간의 생활이 또 습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0: 네.
1: 그 천천히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예, 어쨌든지간에 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예.
0: 개학 후 생활이 바뀌면서 한동안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뭔가 상응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이런 상태가 개학 후에 2주 이상 쭉 지속이 되면 이러면 부모님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0: 네.
1: 예, 그럼 아이가 둘이서 단둘이 이렇게 소통을 조용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거 요해가 필요하죠.
0: 네.
1: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아이 혼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님과 이렇게 아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애교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또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것, 또 아이의 그 기질을 잘 파악하고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과 그런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찾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1: 예, 요 딱 하나의 행동만으로 아이의 집중력, 이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숙제하기 싫은 건 당연한 겁니다.
0: 그렇죠.
1: 예. 네. 그리고 근데 혹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고 우리 봅시다. 예, 그럼
0: 네.
1: 아이는 열심히 엄청 집중을 해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분투를 하겠죠. 예.
0: 네.
1: 요 때는 집중력이 엄청 좋고 이지도 강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렇지만 또 숙제를 한다고 하면 질질 끌고 하기 싫어지지요.
0: 네.
1: 예,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는 또 빨리빨리 숙제하고 놀아야지 하면서 재촉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0: 네.
1: 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드님이 혹은 또 뭐 우리 딸님이 숙제하는 게 참 힘들지. 숙제하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이는 또 숙제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하겠죠. 예?
0: 네.
1: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엄마 눈치를 보는 경향도 줄 것이고
0: 네.
1: 그리고 감정도 상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숙제를 안 한다, 막 빨리 해라.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두 엄마의 그 사이도 살짝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0: 네.
1: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상황을 공감해 주는 것이 가끔씩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혹시 엄마가 숙제를 안 한다고 해서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갔다고 하면 예.
0: 네.
1: 뭐 학교에 가면 아이는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0: 그렇죠. 네.
1: 근데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이것도 아이 몫입니다. 아이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0: 네. 네.
1: 왜 숙제를 안 했냐 하면 엄마가 하지 말래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이가 알아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0: 네.
1: 때문에 숙제는 어디까지나 아이 몫이기 때문에 간섭과 잔소리를 하기보다도 아이의 그 마음을 일단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본보기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0: 네.
1: 예, 자기는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한테 공부해라고 하면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또 실패를 해갖고

0: 상처받은 적이 없는지 그것도 요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예. 그래요. 저급학년 이 소학생 아이와 함께 숙제를 하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또 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0: 예, 아이가 운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힘들고 마음이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다는 증거겠죠. 예.
1: 네.
0: 그리고 숙제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건 요해를 좀 해보면 숙제가 많아서 힘든지 아니면 진짜 공부가 어려워서 애나서 우는지 그 원인을 일단 분석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숙제가 없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집에서도 유난히 숙제를 오래 한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선생님과도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학교에서 임무를 완성한 기간에 완성이 되지 못하면 집에 와서도 똑같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예. 그래요. 특정 과목이나 시험 그리고 숙제만 유난히 피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0: 예, 특정 과목을 피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과목에 흥취가 없겠죠, 일단.
1: 그렇죠, 네.
0: 예, 그러면 그 과목에 흥취를 배양하는 데로부터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1: 네.
0: 예,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서 하기 싫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학에 흥취를 가질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선생님과의 또 서로 그 아이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아이랑 이렇게 수학에 관한 흥취 제거를 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또 시험을 피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시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가는데 또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지 그런 여러 부분들도 파악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숙제를 하기 좋아서 하는 아이가 몇 있겠습니까?
1: 네.
0: 이게 그 부분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죠.
1: 네. 아이가 공부에 흥취를 잃은 그 주요 원인은 네, 핸드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 계약이면 핸드폰 사용을 무조건 차단하는 그런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의 부정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쯤 차지한다고 네, 생각됩니까?
0: 핸드폰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1: 네.
0: 사실은 핸드폰을 놓는 거랑 이 공부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1: 네.
0: 이게 서로 영향을 잊힌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핸드폰을 많이 놓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왜 핸드폰을 놓는 것이 아예 공부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까요? 그거는 그 공부에 영향을 받았다고 봤을 때는 그건 아이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
1: 네.
0: 그 상처를 아이는 핸드폰을 놓는 것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1: 네.
0: 예, 그 상처 해소하려고 하죠. 예,
1: 네.
0: 한마디로 핸드폰을 놓아서 공부에 영향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공부에 그러니까 마음 아픈 아이라서 예,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공부는 마음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또 놀지 않으면 시대 따라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 네.
0: 아이와 아이들 간의 또 소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또 과도하게 놀아가지고 예, 학업에 영향이 됐을 때도 이럴 때도 말하다시피 아이의 그 행동 뒤에 숨겨진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요해해 봐야 됩니다.
1: 네.
0: 예. 근데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무조건 차단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아.
0: 예. 간신히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1: 네.
0: 이렇게 아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아이한테는 그게 또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핸드폰으로 자기 지금 비어진 그 공간, 그 상처들, 그 아픈 걸 지금 치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1: 네.
0: 그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아이는 다른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성격이 괴백해져서 뭐 싸운다거나 예,
1: 네.
0: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뭐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향을 찾아서 딴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예, 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기분을 살펴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평시에 아이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우리 가정 환경이 아이의 기분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지 이렇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지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것과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분명 구별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가지 행위 사유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0: 예,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다 학교에 가기 싫은 건 아니죠.
1: 네.
0: 예, 공부하기 싫은 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1: 네.
0: 학교 공부는 또 우리가 또 아이가 좋은 것만 딱 하고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이건 싫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공부에 대한 그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과목이 힘든지, 그 싫은지, 그 과목이 싫은 원인, 뭐 그 과목의 선생님이 싫은 건지,
1: 네.
0: 아니면 이 과목이 어려운 건지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함께 연구하면서 진보를 해 나가야 되겠죠.
1: 네.
0: 예, 그렇지만 또 학교 가기 싫은 거는 이거는 단순히 공부 문제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예, 하루 아침에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 네.
0: 예, 이거는 무조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감정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중학생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1: 네.
0: 그 사춘기에 어떻게 보면 반항 심리 뭐 이런 것도 생기면서 거의 보편적으로 그때 이 시기에 나타나고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이 보통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가정 환경,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1: 네.
0: 부모와 아이가 사이가 어떤지,
1: 네.
0: 동시에 아이한테 뭐 힘들게 한 적이 없는지 이거는
1: 네.
0: 부모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예,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의 보면 그 인간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1: 아,
0: 예,
1: 네.
0: 그래서 부모와 그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인간관계가 또 나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때문에 이 친자 관계 유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주고 그 아이의 그 마음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1: 네.
0: 예, 그러면 학교 가기 싫다는 그 아픈 아이를 둔 상황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1: 네.
0: 이런 아픈 아이를 두고서도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예,
1: 네.
0: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지금 학교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를 가는 것이 1순위인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0: 네.
1: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또 숙제를 미루는 정도로 보였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하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고 학업이 중요해지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결국 숙제를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꼭 바로 아예 그 마음을 바로바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1: 네.
0: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좀 쌓인 것이 있습니다. 예, 제때 그게 발견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도 크면서 연령별로 이렇게 다 성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아예 그 연령 특징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에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자기 아이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아이들마다 그 아이의 연령 단계에 맞는 성격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우리 아이의 어떤 기질 또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또 이런 성격 특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 갈등을 또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그 공부는 뭐 아이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많은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학업이 또 중요해지면서 아이들도 공부 부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또 거짓말을 자꾸 한다. 예, 그리고 화내고 공격성도 보이고
1: 네.
0: 예, 이런 아이의 심리 건강 이런 것도 위해서라도 예,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자신의 성장 예,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0: 예.
1: 어릴 때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달래고 타이르면서 숙제를 이끌 수 있었는데 사춘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담당 역할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예, 사춘기의 심리 특징에서 보면 아이가 독립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갑자기 화내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예민해지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정상적인 그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비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달래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무서워서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가 해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 하면 용 먹고 이러니까 예. 근데 이게 사춘기에 일단 들어서면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예, 교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행동이 일단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알았다 이렇게 인정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기분을 또 받아주고 이렇게 적당히 이젠 아이를 놓아줘야 됩니다. 예, 이게 아이들은 또다 알아서 자신이 이렇게 다할수 있으니까 내 아이를 믿고 일단 지지해 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여자아이가 방문을 닫고 또 남자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 부모와 소통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춘기 공부 문제에서도 그 남녀가 보이는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그첫 번째는 그 집중력, 자율성, 인내심 이런 데서 놓고 봤을 때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좀더 강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남자아이들이 理과 쪽이 또더 발달이 빠릅니다. 예, 사고력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예, 이런 것도 더 쉽게 풀어냅니다. 수학이나 더 잘하겠죠. 예, 하지만 또 여자아이들 대신에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송하거나 그리고 또 평시에 필기를 해두거나 이런 데도 또더 뛰어나고 더 강합니다. 예, 그리고 또세 번째 놓고 보면 사춘기 아이는 또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근데 이게 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일단 다 겪을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남자아이보다 더 쉽게 포기하고 예, 그래서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연애를 하더라도 사춘기 아이들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부 같은 거,
1: 그렇군요.
0: 예. 그렇지만 또이 부분을 놓고 보면 또 어디까지나 다 무조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거의 뭐 보편적으로는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 또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1: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목이 많아지고 그 공부 시간도 현저히 늘어나는데요. 이런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0: 예, 과목이 많아지고 그리고 숙제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학습의 압력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초학교부터는 자각적으로 공부하는 그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아이가 그게 조금 습관화가 되면서 중학생이 됐을 때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배가 잘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렇게 못했다 해도 이제 지금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아이를 기다려주고 지금도 중학생 고중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님의 그 믿음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1: 그래요. 초중생과 이 고중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0: 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관찰해 보면 그 게임에 이겼을 때그 성취감 때문이라고 보통 거의 나오고 있는데 그 학습에서도 그 성취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학습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자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아이들은 조금씩 당연히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감을 이렇게 키워주는데 이 부분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1: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0: 예,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유행어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예,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예, 이게 평시에 이전에는 이렇게 잘 씻지도 않던 아이가 예, 머리도 자주 감고 매일 감고 예, 그리고 복장에도 신경을 엄청 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대한 시선이 이게 아이한테는 이게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사춘기에 되면.

0: 하면 누구나 다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들한테는 네. 이럴 때 이성한테 관심을 가는 건 이건 정상입니다.
1: 네.
0: 예, 그럼 걱정보다도 우리 아이가 이제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쩌면 커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조기 연애가 네, 공부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사춘기 아이들이 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근데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춘기도 아직 아이입니다. 애기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예, 미성숙하고 또 그 사랑을 처리하는 법. 예,
1: 네.
0: 그리고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분을 주는 그 부분, 그
1: 네.
0: 감정, 그 느낌, 예, 그 전에 부모한테서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그 안정감이라거나 예,
1: 네.
0: 지지라거나 그리고 믿음이라거나
1: 네.
0: 이런 사랑 같은 게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이런 부분을 이 아이한테서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건지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처리하는 법 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예, 사춘기는 때문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빠지게 되면 예, 공부에 당연히 지장이 됩니다.
1: 네. 예. 그래요. 이렇게 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0: 아니죠,
1: 맞을까요?
0: 아닙니다. 예, 반대는 무조건 하면 이것 뒤에 제가 설명을
1: 네.
0: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공부를 끝내고 또 연애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 네, 부모님들도 적지 않는데요. 이런 말이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과연 통할까요?
0: 아, 당연히 통할 리가 없겠죠. 사춘기 아이들은
1: 네.
0: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뭐, 아빠 상관하지 마.
1: 네.
0: 이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근데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도리를 많이 설명을 하고 이러면 아이가 들을 리가 없겠죠.
1: 그렇죠.
0: 오히려 효과가 네, 진행됩니다. 잔소리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애하지 말라는 그런 반대보다도
1: 네.
0: 연애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런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예, 뭐 이 예를 들어서 그 상리가 왜 이 아이가 좋은지 그 아이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 왜 이 아이랑 연애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라거나 해
1: 네.
0: 이런 걸 아이한테 잘 물어보게 되면 그 친자 관계가 좋은 그런 아이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애들.
1: 네.
0: 부모가 얘기해봤자 아이가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봤자 아이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0: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친자 관계, 부모와 아이의 관계 처리,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솔직히 연애하는 이런 경우도 좀 적죠. 근데 연애를 한다고 해도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얘가 왜 좋다, 어떤 부분이 좋다, 되지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거는 네가 하는 행동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는지는 내 문제야. 이게 다른 문제지 네가 나를 5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마음을 받아주자 이게 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어떤 좀 그 심리가 불건강한 아이들 예, 좀 이렇게 봤을 때는
1: 네.
0: 이런 상황 비슷한 예, 이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이게 감동을 받습니다. 와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예,
1: 네.
0: 이 감동, 이거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상황에 그게 안 돼서 아이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죠. 얘를 통해서. 예, 뻥 뚫려진 그 부분을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게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예, 때문에 이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많이
1: 네.
0: 사랑해주고, 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조건
1: 네.
0: 없는 사랑에 이런 걸 많이 해주다 보면 아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1: 네.
0: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아이와 이 연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피해야 할 그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일단은 아이

0: 애를 부정하는 말, 그리고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를 탓하는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렇죠.
0: 순간 이렇게 막 욱하는 그 감정
1: 아,
0: 때문에
1: 네.
0: 애와 야 니가 틀렸어 언니 집 연애 할 때니 이러면서에
1: 아, 네.
0: 아이한테 초점을 두어 갖고 아이를 비난하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1: 네.
0: 이럴 때 아예 그 아이한테 초점을 두기보다도 아예 그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 그 행동에는 그런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1: 네.
0: 식으로의 너의 그 행동에는 아이 이거 예방 나 자신만의
1: 네.
0: 그런 그 숨기고 싶은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애가
1: 자기만의.
0: 또 맡겨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맡겨졌거나
1: 네.
0: 예, 그것도 다른 집에 맡겨졌거나 이렇게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한테서 거의 많이 발생을 하는데
1: 네.
0: 예, 이런 경우에는 그 건강한 연애보다도 이렇게 쉽게 연애 몰입이 되고 빠지게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충분한 그런 사랑을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1: 네.
0: 예, 집안의 분위기도 좀잘 가꾸고, 예, 그리고 아이가 집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1: 네.
0: 예, 편안하지 못하다면 딴 데로 새나가겠죠. 예,
1: 아, 네.
0: 그리고 아까도 이건 연애랑 상관이 없겠지만 또 어떤 집에서는 보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학원이나 많이 보냅니다. 예, 근데 이때 정말 애가 이 학원을 가고 싶어 가는지,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집을 가기 싫어서 이 학원에 더 가고 싶은 건지,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어 다닌다면 괜찮은데, 집안을 피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면 엄마 잔소리가 싫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니 부모님들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좀어잘 반성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애를 하면 걱정할 문제가 어디 없겠습니까? 예
1: 그렇죠.
0: 부모님들 걱정할 문제가 많죠. 예 공부도 공부지만은 근데 우리 저 중학생들은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예 미성년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그 행동들 그런 거, 어느 연령대가 되면 그 성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부모님이 시켜줘야 됩니다. 예, 남자애는 뭐 아빠가 해주거나, 여자애는 엄마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고, 니노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이런 성교육 같은 거, 모르면 책을 사서,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하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얘기해줘야 됩니다. 만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함께 이렇게 만난다거나,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금지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상, 여기까지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찍어서,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고 잘 교육하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또, 좀 걱정을 많이 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는 공부를 못하겠다라며 포기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시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0: 예, 거의 사춘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사실 공부 자체는 쉽지 않죠. 예,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한한 부모의 사랑이겠죠. 예,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 아이를 딴데 두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고, 예, 결국 부모가 필요한 나이에는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 거꾸로 하지 말고 거꾸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 커서 오겠다, 고순 가면 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거꾸로 된 현상입니다. 예, 고순 가면 아이들은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예, 부모보다도 때문에 이렇게 굳이 아이를 떠나서 가야 된다면 아이가 고순이 올라간 다음에 가세요. 예, 그러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는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고, 근데 혹시 현재 또 애를 두고 다양해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있다면, 또 혹시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아이 옆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무조건 아이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세상에서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예, 예, 그다 엄마의 그 관심과 사랑을

0: 꼭 엄마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0: 네.
1: 그래요. 이제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 이세 곳을 팽이처럼 오가는 요즘 중학생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요. 이 성적과 진학에 대한 지나친 압박 때문에 학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0: 네, 맞습니다.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 네.
0: 예, 하여 아이가 그 학습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예, 부모님의 역할과 지지가 필요하고, 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상처투성이가 돼버릴 수가 있는데, 그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몸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이것도 다 엄마의 역할입니다.
1: 네.
0: 예, 그런 엄마의 사랑이 함께 동반된다면 예, 아이들은 충분한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 힘든 압박과 그 학업 부담 이것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네, 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이의 공부를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한 걸음 물러서 아이를 믿고 지켜보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27번째 시간입니다. 배여사도 따라 뒷좌석에 오르면서 도진에게 당부했다.
2: 도진아, 네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거라.
3: 아빠, 저도 병원에 가면 안 돼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이런 사고가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다 제 탓이에요.
1: 그때 꼭두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4: 꼭두야, 꼭두야.
5: 세요.
3: 이 아이가 엄청 놀랐을 텐데

0: 되려 자네를 위로하는군.
1: 슬픈 일이네.
0: 슬퍼하지 말게. 이 아이는 자기 때문에 자네가 슬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네.
1: 왜 그러는 건가?
0: 혹시 자네가 자기를 싫어할까 봐서이지.
1: 꼭두야.
2: 오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으스러지게 안아주었다. 슬퍼도 마음대로 슬퍼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너무 가엽소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늦은 오후에 집에 돌아온 뒤 오 원장이 연희를 불러냈다. 꼭두를 안정시키느라 낮에 있었던 일을 아직 문초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경 연희는 알고 있을 것이다. 황희정은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했다. 침묵하는 것이 더 무거운 징계일 수도 있다는 지론이었다. 하지만 오 원장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었다. 잘못이 있으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바로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 원장의 교육 철학이다.
1: 연희야, 아빠가 할 말이 있으니 나와봐.
2: 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연희가 주춤거리면서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입으로는 쉴 새 없이 껌을 씹어대고 있었다. 혀끝으로 껌을 뭉쳐서는 아래 운니 사이로 얇게 말아서 내밀면서 공기를 불어넣어 풍선을 만들었다가 도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빵 소리를 내어 터뜨렸다. 크게 부풀었던 풍선이 어느 순간에 푹 주저앉으면서 입술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그러면 아이는 아래우 입술을 감빨며 이로 껌을 다시 끌어모았다. 그러는 입술이 꽤나 얇은 편이었다. 저런 입술이라면 고집 또한 여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희가 언제쯤이면 껌으로 풍선 만들기를 멈추겠는가고 이윽도록 기다렸지만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참다 못해 오 원장이 짧게 물었다.
1: 뭐냐?
3: 껌이에요.
1: 버려.
2: 오 원장이 껌인 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기미도 없이 불량스럽게 껌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제야 연희가 입안에서 껌을 뱉어냈다. 입안에 껌이 없어지자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어딘가 산만해 보였다.
1: 꼭두가 어떻게 수영장이 빠졌는지 자초지종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보거라.
2: 연희가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아이는 모르지만 어른의 눈에는 그것이 낱낱이 보였다.
3: 나도 몰라요. 꼭두가 수영을 하고 싶다기에 내가 데리고 수영장 입구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꼭두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어쩔 사이 없이 물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미처 잡지 못했어요.
2: 대답을 하고 나서 연희는 그 일에 별로 흥미가 없다는 듯 울바자 위에 걸쳐진 강남 콩잎을 따서 손등에 놓고 착착 소리나게 때렸다. 일부러 딴청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남 콩잎이 구멍이 나면서 빵 하고 소리를
1: 나. 말하자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거다. 설령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어린 동생인데 마음 아파야 정상이 아니니.
3: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미안해 해야 하는 거예요?
2: 연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오 원장을 째려보았다. 시선이 떳떳하지 못했지만 집요했다. 오 원장은 연희를 문초하면서 이 아이가 꼭두를 밀었을 거란 확신이 더 강하게 들었다. 그러고도 연희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0: 오원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일수록 더 두려운 줄을 모르고 더 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쥐어주면 위험성을 모르기에 자신이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 일이나 저지르는 것과 같아 무모한 대담성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희를 윽박지르기 저어했다. 이런 아이들은 윽박지를수록 더욱 엇나가기가 일쑤다. 다만 이 무서운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것이 고민스러웠다. 문득 미국 고모네 집에 가 있는 아들 생각이 났다.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1: 예전에 아주 친한 두 아이가 있었다. 두 아이가 모두 수영을 좋아했는데 한 번은 둘이 함께 수영하러 강에 나갔다가 한 아이가 물속에서 다리에 쥐가 나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 혼자 살아서 돌아온 친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었지만 자신만 살아서 돌아왔다는 미안한 생각에 자책을 하다가 마음이 큰 병을 얻었어. 처음에는 죽은 친구의 부모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어. 시간이 감에 따라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학교 친구들까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단다. 사람들과 만나면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그 아이는 결국 집을 떠나서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는 먼 이국 땅에 가서 외롭게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울까.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아이는 마음의 빚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단다.
0: 오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울어버릴 것 같았다.
2: 일단 앞뒤 분간이 안 돼서 저지른 일이네. 확대 해석하지 말게.
3: 사람을 죽이려고 했네.
2: 죽는 것처럼 보여도 기실 버려지는 것을 죽을 만큼 두려워하네. 아마도 막내로 칭찬만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꼭두한테 그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 조바심이 났을 거네.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과 두려움으로 번졌을 거네. 그래서 꼭두를 미워했을 거고 그런 일을 저질러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감지를 못했을 거네.
3: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2: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타일러서 그러면 안 된...
0: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조일광, 명경필, 제작의 리원모,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글쎄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질 즈음에야 고모는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모는

언제 왔냐고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고 저는 걱정했던 마음에 투정을 부리며 문도 잠그지 않고 어디 오래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이웃마을 친구 집에 직접 딴 딸기를 가져다 주고 이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이렇게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상황에 자주 쓰이는 우리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내입니다. 이내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고시라는 뜻인데요.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심부름을 가거나 잠시 부랴부랴 달려서 학교에 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내는 단순히 가깝다는 표현보다 훨씬 정감 있고 구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주며 일상의 장소 설명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의 형편대로 내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은 늘 품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가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다른 일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해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가보려 하면서도 이내 오늘까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상황에 쫓겨 계속 연기되며 뒤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미루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이처럼 이내는 짧은 시간의 흐름, 가까운 공간의 위치, 계속 미루어지는 일의 상황까지 세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은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5년에 각 지능 고품질 생태 환경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0: 각지에서 국경절 연휴 역귀송 고봉을 맞이하고 교통 부문은 여객들의 출행을 전력 보상하고 있습니다.
1: 연휴 기간 문화유산과 옛 건축물 관광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0: 장정 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계를 보도 오늘은 정례로 안내합니다.
1: 후티 무력이 최근 점령한 모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피로했습니다.
0: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에 걸린 근본 대계입니다. 습금형 정서에는 더 높은 입지, 더 넓은 시야, 더 큰 역량으로 세로종에서의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의 세상을 엮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 아래 15차 5기는 전망계획 원년에 각지에서는 고품질 생태환경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고 탄소 감축, 오염 저감, 녹지 확대, 성장 촉진을 합동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고

0: 성과를 현지에서 고찰했습니다. 청소기는 청내 생태계를 잘 건설하고 생태 자원을 잘 보호하며 국가공원을 잘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는 자원이고 재산이자 우리의 보물입니다. 청소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청해호 전류역은 다 자원적이고 립체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발전 경계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수생태 환경 정비, 습지 보호, 그리고 허수 봉쇄 오류 보호 등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청해호 관광지 보호리용 관리국 진덕규 보국장은 산수와 삼림, 논밭, 허수, 초원, 사막을 통합해 계통적으로 관리하면서 허수에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전부 2급에 도달시키거나 초과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잉어물세, 보시용량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청해호 국가공원 건설은 이미 성과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관리국은 국가공원 건설의 착안에 고원의 명주를 잘 수호할 것입니다. 량원 생태 환경은 가장 공정한 공공제품이자 가장 보편적인 민생복지입니다. 하늘은 이 기간 더 맑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339개 지구급 그리고 그 이상 도시의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동기 대비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구급 그리고 그 이상 도시의 검고 악취가 나는 수치를 기본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국토 녹화의 주요 전장인 삼북 지역에서 녹색 만리 장성은 해마다 2,000평방킬로미터의 속도로 북상해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림업 초원국 이염진 부국장은 호르친 사지에 희소한 수림 초원 경관이 점차 회복되고 황하의 토사 류임량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다클라마칸 사막은 녹색 목도리를 작용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의회 전망 계획 기간은 삼북 공정 공략전의 결전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시의 용량을 집중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륨을 극복하면서 삼북 공정 공략전의 최종 승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록수 종사는 이민의 행복한 생활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면 중대 생태 병풍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생태 관리의 중심은 현장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2,800여 개 포켓 공원이 착공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녹색이 보이고 지문을 나서면 바로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포켓 공원 조성을 통해 거리와 골목은 녹색으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복건송 복도시는 이미 15개 포켓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복도시 원림센터 계획발전처 주팽초장은 복조 녹화, 용수 식재 보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는 한편 원림 갱신과 품질 제고, 공원 활성화, 문화특색 과시 사업을 추진해 고품질의 원림 녹화로 도시의 녹색 바탕을 다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생태 환경 문제는 결국 발전 방식과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당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청정 전력 체계를 건설했습니다. 신주 대지에서 태양광 패널이 고비 사막에 펼쳐지고 풍력 발전 설비가 초원과 산 정상에 우뚝 솟아있으며 송전선이 종횡무진으로 녹색 에너지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련영성 연구시의 70만 킬로와트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최근 풍력 발전 설비 구매와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련영성 발전개혁위원회 신에너지처 사원처장은 풍력과 태양광 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점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분산형 신에너지 발전을 과학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련영성의 신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는 화력발전 설비 규모를 초월해 이미 전역에서 가장 큰 조는 류형이 되었습니다. 생태가 번영하면 문명도 번영합니다. 15차 전망계획 기간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과거를 잇고 미래를 계속하며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며 생태 환경의 근본적 호전을 실현하는 관건적 단계입니다. 올 8월 15일 생태 환경 법전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생태
1: 동시에 증가하고 북경, 향항, 오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북행 차량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북성 공안청 교통관리국 왕일경찰에 따르면 단계별 조정 통제와 질서적인 통행 허가 방안을 충전 차량 10대를 배치하고 구역 간 실시간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스마트 이동식 저장 충전 설비 운영기업 직원 서비 씨는 이동식 충전 설비의 가장 큰 장점

0: 유연성과 기동성이라며 성수기의 고정 충전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현장의 충전 설비를 증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강 삼각수 철도도 역귀성계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철도 부문은 여러 편의 야간 고속 열차를 증편해 여객의 출행 수요를 힘써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6일 중국 철도 정주국 관할 구역 내 역귀성객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여객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철도 정주국 정주여객 수송 구간 고속철도 2팀 당 총지부석이 정효우는 주요 시간대와 인기 노선에 대한 수송력을 늘리고 차량 증편과 분산 출발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대해 여객의 출행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귀성객 흐름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비춰서 여러 항공사는 인기 항로에 대한 수송력을 늘려 연휴 기간 여행객들의 순조로운 귀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박물관 문화유산 관람과 옛 건물 관광이 호황을 누리면서 문화관광시장의 소비 예비를 부단히 방출했습니다. 각지는 문화유산과 옛 건물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전통과 현대의 융합 속에서 대중이 즐거운 연휴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강서 남성의 한나라 해혼구국 요조공원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한 말꽃 모양 금괴, 청동기, 간독 등 문화유산은 소한 시기의 제도와 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해혼 후 류하묘에서 출토한 로노, 시경, 죽간 원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남창 한나라 해혼후국 요조관리국 선전보급처 호용초장은 국경절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찾아 한나라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관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VR 몰입식 디지털 체험, 한풍 체험 등을 통해 2000년 전 해혼후국의 역사적 풍모를 의뢰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시는 옛 건물의 공간 가치를 활용해 체험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대국원은 문화관광판 연극 일수를 물에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회랑 접견실 등 공간에서 깜짝 쇼를 체험하면서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소동 감독은 중국 대국원 내 모든 구역에서 연극에 관한 전시를 진행하고 연극 속 배우들과 관객들이 몰입식 소통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소 태원 진사 박물관은 인산 인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걸음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풍경 속에서 사진을 남기고 깊은 역사의 맥락을 느꼈습니다. 관광객 료뇨사는 고대 건물을 매우 잘 보존했다며 특히 수질소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토놓았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서성 태원시 진사 박물관의 일평균 방문객은 연인수로 4만 명에 달했습니다. 문화유산의 안전과 관객들의 관람 체험을 보장하기 위해 박물관은 개방 시간을 1시간 반 늘리고 사전 예약과 인원 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박물관
0: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청해성 당교원회 당사 연구실 안고국 주임은 홍군은 청해 바이마에 진입해 마가하 계곡을 따라 행군하면서 군량을 조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 홍군은 당의 민족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북상 항일의 주장을 줄곧 선전하며 혁명의 불씨를 청장 고원에 뿌렸습니다. 홍군구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이마현 등탑향 반전촌의 붉은별 희망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제히 칠률, 장정을 낭송하고 있습니다. 90년 전 홍군이 이곳 반전촌에 주둔했었고 군민은 밤낮으로 함께하며 물고기와 물처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90년이 지난 지금 이 혁명의 땅은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마현 아르당향에서 당시 홍군이 지나갔던 황량한 산비탈은 현재 차 향기가 극한 장설차 재배 기지로 변모했습니다. 바이마현은 천혜의 자연 자원에 힘입어 장설차 재배 기지의 표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업 관계자 정설매 씨는 최근 몇 년간 장설차는 재배, 채집, 수매, 가공을 거쳐 판매까지 이어지며 소득이 좋은 해에는 연간 10,000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바이마현은 홍색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생태 보상과 공익 보호 관리 기제를 혁신해 2,300여 명의

0: 생태 관리원을 고용하고 산림과 초원을 격자 방식으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생태 보호, 산업 발전, 주민 소득 증대의 3중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마가하림구의 총면적은 10만 1,800헥타르로 삼강원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청계성 마가하림업국 도영명 부국장은 최근 몇 년간 림구에는 천연림 보호공정과 삼강원 보호구 건설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현재 림구의 산림 피복률은 69.58%에 달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광동성 동원성산호 과학성 동부에서는 국가중대과학기술 기반시설이자 아시아 최초 세계 두 번째인 아토초 레이저 대형 과학시설인 첨단 아토초 레이저 지로 심지어 마이크로메터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토초는 인류가 현재 다룰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기존 건설 공법 혁신, 5단계 청정관리체계 구축 등 중국 건축의 최고 기술로 대형 과학시설의 탁월한 기준에 도전한 말했습니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첨단 아토초 레이저 시설 상무부총지휘 풍직은 향후 첨단 아토초 레이저 시설 동안 부분은 중국 산단 중송 자원 등 대형 과학시설과 함께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광동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며 중대과학 최전선 문제의 돌파와 중대성과 창출의 튼튼한 도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0: 수를 적용했습니다. 사황시는 조숙 품종을 통해 성숙기를 보름에서 20일 정도 앞당겨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개 품질에 대한 사황시의 자부심은 직접 구축한 지능형 양식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여러 앱으로만 양식장의 수질과 수온 등 핵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산소 공급 장치와 관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사황시가 리모컨에 비행 경로를 입력하자 사료를 탑재한 대형 드론이 양식장 상공을 돌면서 사료를 투여했습니다. 사황은 올해 처음 드론을 이용해 사료를 투입했다며 무엇보다 시간과 인력이 크게 줄고 투여 밀도도 고르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사황시는 정부의 호소에 따라 농업 문화관광 융합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양식업자들과 함께 고객을 양식기지로 초청해 대합계를 현장에서 맛보기는 행사를 열어 호응이 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맛을 본 뒤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생산한 게 중 60%는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먹고 사가는 방식으로 팔리며
1: 아라비아는 후티 무력 통제구역에 66차에 달하는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5일 타이즈 주의 홍해 항구 도시 무하를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티 무력 관계자에 따르면 6일까지 정부군은 여전히 주바부와 현지 군사 공항을 통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긴지연후까지 꿰뚫고 있는 부하라 중앙아시아 국경관광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에 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고성의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할빈에서 온 관광객 염홍 씨는 부모님과 함께 길가 로점의 그릇과 접시를 살피며 그 위에 빼곡하게 새겨진 화려한 채색 무늬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염홍 씨는 우즈베키스탄에는 비단의 길 위에 많은 역사 도시들이 자리했다며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처럼 책 속에서만 보던 도시들이 큰 흥미를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나서 염홍 씨는 정말 값진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져 공존하고 서로 다른 문명이 교차하며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놀라운 아름다움이 큰 매력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0: 반면 염홍 씨처럼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선택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양국 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양국 간 관광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데이터에 따르면 비자 면제 정책 시행 후 중국 관광객 수가 기존의 3.5배로 증가했습니다. 현지에서 세밀화와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인 함라예프는 기자에게 지금은 부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비자 면제가 이곳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면제 정책 덕분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신강을 여행한 뒤 이리에서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오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더 긴 다국 여행을 선택하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장동 씨는 육로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로 혼자 횡단할 계획입니다. 기자와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알마티에서 기르기즈스탄 이세크쿨까지 여정을 마쳤고 기르기즈스탄 제2도시 오시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후 그녀는 따주키스탄 후잔트로 갈 계획입니다. 장동 씨는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오시로 가는 길에 짐이 너무 커서 버스에 타지 못하자 현지인들과 합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내내 번역 앱으로 합성자들과 대화했습니다. 내릴 때쯤 그들은 그녀가 손님이라며 차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장동 씨는 감사의 표시로 세 사람에게 작은 중국 매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따슈켄트의 유명 명소인 성모승천 대성당 문 앞에서 관광객 주여산 씨와 탕소호 씨가 한창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주여산 씨는 4일간 휴가를 내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연결하면서 신강은 물론 가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과 인적, 화물 왕래 편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천년의 비단길은 새로운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배군 출입국 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6월 2일까지 올해 배군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중앙아시아 5개국 여행객은 이미 9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286.6% 증가했습니다. 그중 가자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즈스탄 3개국 여행객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지며 각각 전년 대비 258.4%, 351.9%, 660.6% 상승했습니다. 상과 물로 이어지고 민심은 서로 통합니다. 끊임없이 개방하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날로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며 같은 기운을 나누고 더 긴밀한 연결로 서로 알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1: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불어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2: 배움의
3: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지방민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본리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늄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1: 곧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건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0: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량 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수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린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 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취업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한 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노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적 부족 지급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 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취업 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용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장치 등 부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남, 빈삼, 계획 하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남아메리카 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 상승은 중국 전기 오토바이의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4회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3대 중 1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위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임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 규룡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60개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어 연간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 진청천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의 대발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동화가 걸어온 길은 오토바이가 참고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전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신에너지가 가져온 변화는 업계 신흥 세력의 진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립된 장설 오토바이는 이전에 대배기량 유류 오토바이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과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

0: 전년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성차 제조, 핵심 부품, 지능형 연구개발 등 전 산업체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경은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토바이의 도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도시 지하 도관망은 도시 운행을 보장하는 생명선이자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는 민생 보장선입니다. 2025년부터 도문시는 도시 배수 및 침수 방지 단점과 취역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배수 및 침수 방지 시설 개조 건설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우수 배관망 개조 공사를 힘써 추진했습니다. 일전 명성도와 문화거리 교차 지점의 배수 및 침수 방지 개조 공사 현장에서 기계동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성도, 월곡도, 27거리, 동심도 등 9개 구간에서 시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문화거리, 화평도 등 구간의 시공을 추진하고 동시에

우수조, 저수조 등 시설을 보조적으로 신설하게 되며 11월 말 전에 70% 이상의 시공 임무를 완수할 계획입니다. 일전 안도현 량강진 동강촌에 들어서니 마을 도로가 일매지게해지고 농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에 잡동산이로 뒤덮였던 구석구석의 빈 공간은 아담한 정원, 남새밭으로 탈바꿈했고 집 주변은 푸르게 단장되어 한폭의 화폭을 이뤘습니다. 마을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촌에서는 울타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마을길도 날마다 말끔히 청소합니다. 촌민들도 앞다투어 집안 팍을 정갈하게 정돈합니다. 거주 환경이 쾌적해지고 앞날

네, 가끔은요,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게으름이 때로는 삶을 윤기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유유자적 게으르게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나라도 더 눈에 담는다고 무엇 하나 제대로 담을 새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요, 네, 조금은 게으른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한 나라를 관광하는 여행보다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해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여행자가 되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게으름이라는 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라본다면요, 네, 게으르게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선한 재미로 다가오거나, 네,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요. 네, 정말 게을러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 너무 게으른 자신 같아서 자신을 너무 궁지에 내몰지는 맙시다. 네, 강혜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예.

왠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네,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날이었어.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어땠냐며 힘들었을 거라며 넓은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삶의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에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고단했던 일과를 끝내고 옛 친구를 만나 추억을 안주 삼아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굳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맑은 하늘이 보랏빛으로 몰기 그렇게 내 아픔을 씻어내 줍니다. 네, 쿠로노 카소의 보리차 듣겠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말과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힘들다고들 합니다. 쉴 수 있는 하루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로워서 삶이 헛헛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정신없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힘들다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응원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머무르고 싶은 아늑한 곳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하루를 살도록 애써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남성의 5%, 여성의 0.2%가 색약이라고 합니다. 구미 남성은 8%에서 10%,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요, 2억 명 이상이 색약이라고 합니다. 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네,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는 법입니다. 네, 김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작을 만나다의 에밀의 방을 나오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나비를 잡더라도 앞으로 에밀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우리는 그동안 자라서 어른에 가까운 소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비답게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한 가지 소문을 듣고 무척 흥분해 있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웃집 에밀이 전방위 나비를 번데기에서 길러냈다는 것이었다. 나는 에밀이 무척 부러웠다. 내 친구들 중에서 전방위 나비를 잡은 아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 또한 전방위 나비를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아주 낡은 책에서 그림으로만 몇 번 구경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 까닭에 나는 나비들 중에서 전방위 나비를 가장 갖고 싶어 했다. 그 나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낡은 책 속의 사진이 머릿속에 박혀있, 어떻게든 그것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에밀의 집으로 달려갔다. 에밀의 방은 4층에 있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에밀은 혼자 쓰는 방이 있었다. 그것 또한 내게는 부러운 점 중 하나였다. 어찌된 셈인지 에밀의 방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마주치진 않았다. 가쁜 숨을 헉헉거리며 에밀의 방 앞에 도착한 나는 문을 쾅쾅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에밀이 집에 없는 모양이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에밀은 없었지만 전방위 나비를 보고 싶은 마음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에밀이 나비를 정리하는 상자 두 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상자 어디에도 점박이 나비는 보이지 않았다. 코르크판에 점박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래서 코르크판을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것처럼 코르크판에 점박이 나비가 있었다. 날개를 펼친 점박이 나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나는 코르크판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다. 젓갈색 촉수에 돋아있는 잔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날개, 그리고 뒷날개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털을 바로 눈앞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무늬는 보이지 않았다. 종이 조각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종이를 떼어내고 핀을 뽑았다. 무늬를 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드디어 네 개의 커다란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내가 보았던 낡은 책 속의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눈부셨으며 환상적이었다. 나는 그 진귀한 나비가 무척 갖고 싶어졌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난생 처음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손바닥을 넓게 편 다음 그 위에 나비를 얹고는 재빨리 에밀의 방에서 나왔다. 도둑질을 했다는 죄책감보다 나비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가슴이 잔뜩 부풀어 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비를 감춘 뒤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중간쯤 내려왔을 때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제야 나는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친구가 아끼는 물건을 훔친 나쁜 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도둑질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비를 받쳐둔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 찔러넣었다. 그리고 아래층을 향해 천천히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의 이런 행동은 매우 나쁜 짓이야. 그런데 이미 저지르고 말았어. 어떡할까? 어쩌면 좋지? 내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또한 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현관 앞에 섰다. 그래,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친구의 나비를 훔칠 순 없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 다시 갖다 놔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에밀의 방을 향해서 올라갔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에밀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책상에다 나비를 꺼내놓았다. 하지만 나비는 이미 처음에 보았던 그 나비가 아니었다. 아름답기만 했던 점박이 나비는 불행하게도 앞날개 하나와 촉수가 사라지고 말았고, 떨어진 날개를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다가 그마저도 가루처럼 잘게 바스러지고 말았다. 풀로 붙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도둑질을 한 행위보다 그 아름다운 나비를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손을 펴보니 점박이 나비에서 나온 갈색 가루가 손바닥에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날개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전박이 나비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장 강력한 뒷심이라는 데 관해 한 론술의 전록을 학습하겠습니다. 인민은 우리 당의 집권을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다.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7일.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로서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 령장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의 뿌리내리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기 때문에 대중을 리탈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주을래 동지를 따라 배워 시종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열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자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당의 군중 노선을 국정 운영 활동 전반에 일관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인민에게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1일 주을래 동지 탄신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한 연설. 가장 관심을 보이고 인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중심으로 인민 대중의 사소한 일도 우리의 큰 일로 삼고 인민 대중이 관심하는 일로부터 착수하고 인민이 만족해 할 만한 일로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빈곤 대중에 대한 지원 구제 사업을 각별히 중시하며 다차원적인 사회 보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빈곤 구제 정밀화와 빈곤 퇴치 정밀화를 견지해 민생 보장의 정밀화와 세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28일 호북을 고찰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 우리는 시종 인민의 립장을 근본 립장으로 하고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근본 사명으로 하며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고 군중 노선을 관철하며 인민의 주체적 지위와 창발 정신을 존중하고 시종 일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며 모두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해 방대한 힘을 모으고 인민을 단합 인솔해 역사적 위협을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 법칙에 따른 우리의 필연적인 선택이며 공산주의자로서 자각적으로 유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초심이자 사명입니다. 2018년 5월 4일 막스 탄신 2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 우리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당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고 책임도 아주 무거우므로 한 번의 고생으로 영원히 안주하려 하거나 쉬엄쉬엄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확고부동한 신념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꾸준히 노력해야만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부터 17일 중경을 고찰하고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 좌담회를 주재할 때한 연설. 인민은 우리 당의 집권을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자 우리 공화국의 튼튼한 기반이며 우리의 당강 대화와 국가 강성화의 근본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에 의해 강대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시종 인민과 마음을 같이하고 고락을 함께하며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시는 고모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고모네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나 집안과 마당 어디에도 고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으니 이내 돌아오시겠지 싶어서 고모 찾기를 그만두고 집안에 앉아 고모를 기다렸는데 글쎄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질 즈음에야 고모는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모는 언제 왔냐고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고 저는 걱정했던 마음에 투정을 부리며 문도 잠그지 않고 어디에 오래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이웃마을 친구 집에 직접 간 딸기를 가져다 주고 이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이렇게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상황에 자주 쓰이는 우리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내입니다. 이내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고시라는 뜻인데요.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심부름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갔다가 이내 돌아올 거야처럼 짧은 시간의 행동과 빠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말로 평소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지 않는 가까이의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 길을 하나만 건너면 저의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집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걷다 보면 이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급하게 나가기도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학교 예령 소리가 들리면 부랴부랴 달려서 학교에 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내는 단순히 가깝다는 표현보다 훨씬 정감 있고 구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주며 일상의 장소 설명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의 형편대로 내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은 늘 품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가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다른 일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해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가보려 하면서도 이내 오늘까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상황에 쫓겨 계속 연기되며 뒤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미루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이처럼 이내는 짧은 시간의 흐름, 가까운 공간의 위치, 계속 미루어지는 일의 상황까지 세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은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공복운동이 과연 지방연소를 가속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복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지방연소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해 이런 운동에 열중합니다. 네, 이런 방법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먼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공복운동을 선택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체지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일정한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경 우이병원 대사 및 체중감량 외과 주임 장붕은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며 이때 운동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 단기간 내에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복운동은 신체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제때 수분을 보충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운동이 과연 기초대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장붕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부족해지기 쉬워 몸이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손실이 발생하고 몸이 더욱 쉽게 에너지 보수 상태의 운동을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은 식사 후 최소 2시 또는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장기간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되고 인체 방어 능력이 저하되며 특히 노인, 어린이 및 천식 환자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피부와 호흡기 점막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는 기도 점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비강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밤에 자극성 마른 기침을 자주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고 코피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독감과 아데노바이러스는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에 반복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지층이 손상돼 건성습진과 피부 가려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노년층은 원래 눈물과 피지 분비가 부족해 낮은 습도 환경에서 난치성 안구건조증과 전신 피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가래가 끈적해져 배출하기 어려워지면 기침과 천식, 가슴 답답함 등 급성 발작을 쉽게 유발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체표면의 수분 손실을 가속화하고 혈액 점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병력이 있는 노인들이 직면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제습 모드를 켠다고 해서 꼭 더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에서 30섭씨도의 적정 온도에서는 제습 모드가 확실히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덜 소비하지만 주변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압축기는 증발기의 저온 제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부하가 크게 증가하고 오히려 전력 소모가 냉방 모드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제습 모드를 가동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놓이면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형 성격의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성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순탄치 않은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사람들은 림파구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억지로 참고 감정을 누르는 것이 겉보기에는 성격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다음, 긴장과 불안입니다. 긴장과 불안은 인체 내 면역세포의 활력을

감소시키며 장기간 지속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인체 기관의 기능을 혼란시키고 특히 뇌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다음, 고립과 소외입니다. 고립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사람 간의 소통과 인정을 통해 더 강한 생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착과 자책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거나 매사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신경이 장기간 팽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건강적 관점에서 이러한 팽팽한 상태는 인체 내부 환경의 안정이 좋지 않으며 내분비, 신경 및 면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경절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수부 도시 연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시마다 도시만의 맛과 색깔이 있습니다. 조국 동북의 병강에 아름다운 장백산 기슭에 명주처럼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산수 풍경, 독특한 도시 풍모, 짙은 민속 풍정, 조화로운 사회 민풍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사람 사는 인정미로 넘치고 보석 같은 매력을 뽐냅니다. 풍부한 인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발길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만강 유역 금산각의 명주이고 길림성 연변 조준족 자치주의 수부 도시인 장백산 기슭의 나의 집 영길입니다. 영길은 선천적인 위치 우세, 완벽한 시설과 질 1962년 두은대 총리는 영길을 시찰하면서 모아산 녹화 사업을 잘할 것을 지시했는데 오늘날 모아산은 두은대 총리의 지시대로 울울창창한 소나무가 리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아산을 보면 동쪽에는 조선족 민속원이 있고 남쪽에는 일망무진한 과일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 숲은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사과배 재배원인데 봄이 돼 사과배 꽃이 활짝 피면 그 향기가 수십 리까지 퍼집니다. 산기슭은 비옥한 해랑강 평원인데 해랑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량한 평강벌에는 벚꽃향이 무르익습니다. 이곳은 저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연변 우질잎사래 생산기지이기도 합니다. 영일시 동쪽 교외에 있는 동광초는 불화통화와 해랑강 교섭처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냅니다. 마을 산비탈에는 세 그루의 천년송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산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정자를 방불케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동광촌을 즐겨 찾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동광촌은 지세가 준엄하고 산이 높습니다. 영일 사람들은 물을 막아 뚝을 쌓고 관광과 발전을 일체로 한 해라노 풍경구를 개발했는데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국내외 이름난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원, 길림, 변무덕, 판공천은 영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나라 건물입니다. 이곳은 당시 오정록 장군이 연변 군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보유하고 일본의 간도 음모를 짓부신 지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오정록 사적 전람관으로 됐습니다. 100년 세월을 거친

0: 원나라 역사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성고르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산성 안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문모했습니다. 하여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성자산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1: 연결은 길림성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동부가 금삼각 지역의 가장 큰 공업, 상업 무역, 관광 중심입니다. 연길은 조국 변경의 작은 도시이지만 개혁개방 후로 국내외 많은 기업과 성공인사들이 연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번영하고 발달한 시장경제를 위해 닦아놓은 발전 토대가 든든합니다. 이미 연초 식품, 의약, 포장, 건자재, 고신기술을 기둥 우세로 하는 공업 국면을 형성하고 생태농업, 즉생농업 발전 추세가 드세며 민족 특색 관광이 발전하고 상업무역 활동이 아주 활약적입니다. 연길은 단연간 종합경제실력이 길림성 41개 현종 제1위를 차지하고 두 차례나 전국종합경제실력 100강 현시에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연길의 독특한 지리 위치가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연길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변경 접경 지대에 있습니다. 유엔 계획개발서의 도만강 중하류 지역 개발 설계도의 지점 도시이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내외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륭로로 구라파와 아세아 두 개 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종초 지역입니다. 연길과 그 주변으로 이미 11개의 변경 통상구를 개통했는데 통상구들이 발산하는 거대한 개발 잠재력과 발전 공간은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질 좋은 연길의 자연자원은 그야말로 물화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복지에 위치한 연길은 사과배, 담배, 인삼, 로경 등 토산물과 산나물로 항상 풍요롭습니다. 또한 지하광산도 풍부해 질 좋은 석탄, 석유, 천연갓, 석회암, 부석, 광천수 등 보귀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옥수수, 콩, 채소, 가축, 가금 등 재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연길은 구전하고 편리한 교통운수로 시공 거리를 좁혔습니다. 연길은 이미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이 구전한 편리한 교통운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길국제공항은 북경, 상해, 광주, 연태, 청도, 할빈, 장춘, 심양, 대련 등 10여 갈래 국내 항로와 연길부터 한국, 서울 등 곳을 연결하는 국제항공편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포시예트항, 자르비노항, 조선 라진항을 통해 바닷길로 한국 부산, 일본 아키다 등 항구에 갈 수 있습니다. 연길은 우월한 인문 환경과 뚜렷한 인재 우세가 있습니다.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은 국가 21세기 100개 중점대학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연변대학에서는 해마다 사회에 4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과학기술 일꾼 대학생 시민 비율이 전국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밀집되고 혜택적인 투자 정책은 연길에 있는 기업들의 비약과 발전을 힘껏 떠밀고 있습니다. 연길은 국가 서부 대개발 정책, 동북 로공업기지 진흥 정책, 소수민족 지역 흥변 부민 정책 등 우대 정책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연길 투자를 고모하기 위해 연길시 정부에서는 우대적인 토지 정책과 재정 세수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연길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연길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유구한 역사, 찬란한 민속, 순박한 민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투자 환경, 두터운 경제 기초와 발달한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연길만의 독특한 인문 지리 역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다원 문화를 형성해 휘황찬란한 북국 명주의 무한한 풍채와 신운을 실어주었습니다.
0: 연길에는 용산 등 용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용이라는 원고 색채는 연길에 더 없는 신비함을 더해줬습니다. 연길에 한 기석 애호가가 모화산 부근에서 화석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화석 사진을 국가고생물 화석전문가위원회 위원 중국고척조동물 및 고인류연구소 연구원인 김창주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2016년 5월 30일 김 교수는 동료들을 이끌고 연길로 와서 연길 용산에서 새 옷의 화석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단위에서는 국가고생물 화석전문가위원회 办公室에서 연길 공룡화석 발굴 신청을 제기했는데 국토자원부에서는 2016년 10월에 발굴을 비준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중국고학원 고척추동 및 고인류연구소와 연길 고생물 화석보호연구중심으로 구성된 발굴단체가 연길 용산 공룡화석에 대해 보호성

0: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목전 연결에서 공룡 화석을 함유한 암석층 6개를 발견했는데 약 억 년 전부터 9천만 년 전 암석층입니다. 그중 영일시 용산의 4개 화석층, 영일시 중심 서지정 공사장과 고수하에 각각 1개 화석층이 있습니다. 영일 용산 공룡 화석층의 가장 윗부분 제1층에서 금종류 다리뼈, 척추골 조각 화석을 발견하고 제2층에서는 육식룡류 이빨, 각룡과 금종류 추골과 대퇴골 등 화석을 발견했으며 제3층에서는 거북이류, 어베랍토르류, 소형 육식 공룡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4층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도마뱀류 공룡, 육식 공룡과 악어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제5층은 영일시 중심 서지정 공사장에 위치해 있는데 공룡 화석 조각을 위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6층은 구수와 하상에서 발견되는데 공룡 추골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소전은 적어도 6가지 공룡의 각 부분 골격, 항구의 온전한 악어류 골격 등 그리고 공룡과 함께 백악기 시기에서 생활하던 악어류, 거북이류와 규화목 등 고생물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연기는 이로하여 길림성에서 공룡 및 반생 화석이 가장 풍부한 화석 산지로 됐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구는 비단의 길 경제벨트 북선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북으로 흥룡강 가음과 접해 있고 남으로 려뇽 조양을 바라보면서 1대1로 동북과 고생물 화석 주랑을 꿰찼습니다. 영길 공룡 화석군의 발견은 길림성 각급 지도자들의 높은 중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토자원부 지질환경사와 국가고생물화석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보도매체의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호성 발굴 사업은 지도부 전문가, 매체가 합력하는 영길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국내 이름난 전문가와 학자들이 분분히 발굴 현장에 와서 공룡의 발자취를 찾고 고생물의 비밀을 탐색했습니다. 백악기 중만기의 화석군인 영길 용산 공룡 화석군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 화석군으로 길림성의 고생물 고환경, 고지질 고학 고찰 방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목전 발견한 우리나라 가장 동부의 백악기 공룡 동물군 화석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구역에서 발견한 대형 공룡 화석군입니다.
1: 연길에서는 연길 백악기 공동자원을 전면 포장 설계하여 공룡 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조제 오락, 생태 레저, 양생 휴가, 과학기술 보급 교육, 창의 산업을 일체로 한 세계급 공룡 문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공룡 박물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공룡 이야기를 전면 진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둘러싸고 또 연길 글로벌 공룡왕국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상 계획 면적이 18.4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공룡유적 핵심 보호구 대상은 2.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주제관광구 대상은 3.1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삼림양생리조트 대상은 2.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창의산업단지는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총 투자는 113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7월 12일 4년 동안 공들여 만든 연길 공룡왕국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연길 공룡왕국 1기 대상에는 4개 전시관과 5개 주제구역이 포함됩니다. 그중 4개 전시관에는 연길 역사 문화박물관, 금도 예술극장, 환락 워터파크, 실내 공룡관 등이 포함됐고 5개 주제구역에는 구석기 시대, 주라기 세계, 중국 조선족 풍정구역, 동물왕국, 환호 풍경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짙은 조선족 풍정, 현대화한 시대감, 전민의 즐거움이 서로 어울려 빛이 나는 도시, 이 도시의 인민은 열정적이고 선량하며 손님을 반깁니다. 그들은 근로한 두 손으로 전국 백강현, 전국 쌍목 모범 도시, 중국 10대 우수 불야성, 국가급 위생 도시, 중국 10대 생태 강현 등 영예를 일궈냈습니다. 예스엔지, 여기가 바로 연길입니다. 조선족 풍정이 짙고 생활 절주가 즐거운 도시,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도시, 한 번 머물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바로 연길입니다.
2: 이상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3: 전통 명절 이야기 함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백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는 24절기의 15번째 절기로 1년 중 밤과 낮의 기온 차가 가장 큰 시기랍니다. 시간은 바로 9월 7일, 8일 혹은 9일경인데요. 백로가 지나면 날씨가 차츰 추워지는데 낮의 기온은 여전히 높지만 밤의 기온이 신속히 떨어져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이슬로 응고될 수 있습니다. 능동한 이슬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요. 백로가 되면 화북지구는 점차 가을에 접어들지만 일부 남방지구에서는 여전히 날이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한답니다. 기러기와 제비가 날아갑니다. 백로가 지나면 봄의 북방으로 번식하러 왔던 기러기, 제비 같은 철새들이 추위를 느껴서 후대를 이끌고 룩속 따스한 남방으로 날아가 겨울을 나게 됩니다. 긴 여정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 철새들은 몇십 마리 지어낸 수천,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날아가기도 하는데요. 철새들은 초원, 고산, 바다를 날아넘습니다. 일부 갓 태어난 새끼들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겨울나이 할 곳으로 가서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을지를 알수 없겠지요. 무새들이 모기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철새들이 서둘러 남방으로 날아갈 때 까치, 참새, 까마귀와 같은 모물새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갖가지 식물의 씨앗을 저장하면서 겨울나의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원자리에 있으면서 새로 간 두터운 겨울 깃털과 식물의 열매, 씨앗 등 음식으로 추운 겨울을 난답니다. 대추가 익기 시작합니다. 백로가 되면 대추가 익는데요. 붉은 대추는 수많은 초롱처럼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대나무 장대로 나뭇가지를 살짝 건드리면 익은 대추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떨어진 대추를 큰 광주리에 주워 담기도 한답니다. 백로가 되면 기화꽃이 핍니다. 나무 가득 피어난 다망색의 꽃송이에서는 풍기는 짙은 향기는 부드럽고 향기로워서 저도 모르게 짙은 개화 향기를 풍기는 개화 꽃독을 떠올리게 한답니다. 친구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백로가 되면 허다한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먹는데 사람들은 백로에 고구마를 먹으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지구에서는 백로에 백로차, 이 채집한 차를 마시는데요. 이때의 차는 일종 특이한 향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복주일 때에는 백로에 룡관을 먹는다는 설법이 있는데요. 백로 전후의 룡관은 크고 맛이 달며 또 좋기 때문에 이때 룡관을 먹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목화를 따기도 합니다. 백로, 추부는 목화 따기 좋은 시절이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목화밭에서는 잘 여문 다래가 터지면서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목화가 피어납니다. 그러면 목화를 딸수 있는데요. 화창한 날 목화농들은 허리에 목화를 담은 큰 주머니를 띠고 장갑을 끼고 목화를 따기 시작합니다. 손목에 까요? 하얀 목화는 이름에 화자가 들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꽃이 아니랍니다. 목화의

0: 네, 친구들, 계속해서 함께 아파트에서에 대해서를 배워갈까요? 아파트는 나 혼자만의 살림주택이 아니라는 거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살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음과 진동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라 해도 소음과 진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5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아래층에 심한 진동이 전해지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5층에서 우당탕하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러워 잠도 못 자고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는 여름철에는 특히 소음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기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곤란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온 아파트 단지가 떠나갈 듯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 음악을 틀어놓거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텔레비전 소리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밤에는 또이 시간 작은 소리도 크게 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노래를 부르며 즐겨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창문을 꼭 닫고 소리를 조금 조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고요.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잔디밭과 화원을 꾸려져 있는 것이 보통이고, 어떤 아파트에는 놀이터와 운동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고, 요즘엔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까지 갖춰진 고층 아파트들도 참 많이 일떠서고 있지요. 네, 이러한 시설물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도록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웃을 보고도 모른 척 외면.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아빠, 힘들어요.
3: 힘내서 아들, 건강, 건강.
0: 여보, 이렇게 매일 같이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적게 마시고 가족.

0: 건강지키니 너무 좋네요. 하루 만보 가족과 같이 걷겠다고 하네요.
1: 국가는 젊고 빛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건장한 몸과 강철의 의지,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용맹한 군인이 되어 국가를 지켜줄 당신을 기다립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5년에 각 지능 고품질 생태 환경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0: 각지에서 국경절 연휴 역귀송 고봉을 맞이하고 교통부문은 여객들의 출행을 전력 보상하고 있습니다.
1: 연휴 기간 문화유산과 옛 건축물 관광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0: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계를 보도 오늘은 정례로 안내합니다.
1: 후티 무력이 최근 점령한 모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피로했습니다.
0: 뉴스 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생태 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이 걸다. 정해호 관광지 보호리용 관리국 진덕규 보국장은 산수와 삼림, 논밭, 호수, 초원, 사막을 통합해 계통적으로 관리하면서 호수에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전부 2급에 도달시키거나 초과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잉어물세, 보시 용량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정해호 국가공원

건설은 이미 성과 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관리국은 국가공원 건설의 사간에 고원의 명조를 잘 수호할 것입니다. 애량원 생태 환경은 가장 공정한 공공 제품이자 가장 보편적인 민생 복지입니다. 하늘은 이 기간 도움을 가졌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339개 지구급 그리고 그 이상 도시의 공기질 우량일수

0: 천장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2,800여 개 포켓 공원이 착공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녹색이 보이고 지문을 나서면 바로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포켓 공원 조성을 통해 거리와 골목은 녹색으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복건송 복도시는 이미 15개 포켓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복도시 원림센터 계획발전소 주팽초장은 복조록화, 용수식재 보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는 한편 원림 갱신과 품질 제고, 공원 활성화, 문화특색 과시 사업을 추진해 고품질의 원림 녹화로 도시의 녹색 바탕을 다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생태 환경 문제는 결국 발전 방식과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당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청정 전력 체계를 건설했습니다. 신주 대제수 태양광 패널이 고비 사막에 펼쳐지고 풍력 발전 설비가 초원과 산 정상에 우뚝 솟아있으며 송전선이 종횡무진으로 녹색 에너지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련영성 연구시의 70만 킬로와트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최근 풍력 발전 설비 구매와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련영성 발전개혁위원회 신에너지처 사원처장은 풍력과 태양광 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점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분산형 신에너지 발전을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련영성의 신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는 화력발전 설비 규모를 초월해 이미 전역에서 가장 큰 소는 류형이 되었습니다. 생태가 번영하면 문명도 번영합니다. 15차원 전망계획 기간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과거를 잊고 미래를 계속하며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며 생태 환경의 근본적 호전을 실현하는 관건적 단계입니다. 올 8월 15일 생태환경법전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생태환경법칙 건설이 새로운 경제에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습금형 생태 문명 사상의 과학적 인도와 생태 환경 법전의 호위하에
1: 한 판단에 따르면 7일 전국 고속도로 중 정체 구간은 37개 주로 강수호, 하북, 안휘, 광동, 산동 등 성에 집중됩니다. 이 밖에 하북, 호남, 안휘 등 성에 58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분야도 제와 질서적인 통행 허가 방안을 완비화하고 장애물 제거 차량, 구조 인력과 전문 장비를 관건 지점에 배치해 신속한 대응과 신속한 사고 처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서 서주의 상숙 대주 고속도로 백양호 휴게소 충전소에는 많은 신에너지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일부 차주는 고정 충전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스마트 이동식 충전차로 충전해 대기 시간을 장강 삼각수 설도도 역귀성계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철도 부문은 여러 편의 야간 고속열차를 증편해
0: 중국 대국원은 문화관광판 연극 일수를 물에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회랑 접견실 등 공간에서 깜짝쇼를 체험하면서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소동 감독은 중국 대국원 내 모든 구역에서 연극에 관한 전시를 진행하고 연극 속 배우들과 관객들이 몰입식 소통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소 태원 진사 박물관은 인산 인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걸음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풍경 속에서 사진을 남기고 깊은 역사의 맥락을 느꼈습니다. 관광객 료뇨사는 고대 건물을 매우 잘 보존했다며 특히 수질소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토놓았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서성 태원시 진사 박물관의 일평균 방문객은 연인수로 4만 명에 달했습니다. 문화유산의 안전과 관객들의 관람 체험을 보장하기 위해 박물관은 개방 시간을 1시간 반 늘리고 사전 예약과 인원 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박물관 대중접대부 염려여 부주임은 전 직원이 현장에 나서서 문명 관람을 유도하고 안내 봉사를 제공해 관내 질서를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1: 계열 보도 장정정 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청해로 안내합니다. 마가하 강변에 전해진 혁명의 불씨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마는 홍군이 장정 과정의 청해성에서 유일하게 거쳐간 지역입니다. 1936년 7월 약 3만 명 홍군 장병들이 사천에서 북상해 청해 바이마현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바이마현 아르당향 등탑향

0: 강일 당향 일대에 두루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청해성 방위원회 당사연구실 안고국 주임은 홍군은 청해 바이마에 진입해 마가하 계곡을 따라 행군하면서 군량을 조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 홍군은 당의 민족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북상 항일의 주상을 줄곧 선전하며 혁명의 불씨를 청장 고원에 뿌렸습니다. 홍군구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이마현 등탑향 반전촌의 붉은별 희망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제히 칠률, 장정을 낭송하고 있습니다. 90년 전 홍군이 이곳 반전촌에 주둔했었고 군민은 밤낮으로 함께하며 물고기와 물처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90년이 지난 지금 이 혁명의 땅은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마현 아르당향에서 당시 홍군이 지나갔던 황량한 산비탈은 현재 차 향기가 극한 장설차 재배 기지로 변모했습니다. 바이마현은 천혜의 자연자원에 힘입어 장설차 재배 기지의 표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업 관계자 정설매 씨는 최근 몇 년간 장설차는 재배, 채집, 수매, 가공을 거쳐 판매까지 이어지며 소득이 좋은 해에는 연간 10,000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바이마현은 5%에 달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곡경절 연휴 광동성 동안성산호 과학성 동부에서는 국가중대과학기술 기반시설이자 아시아 최초 세계 두 번째인 아토초 레이저 대형 과학시설인 첨단 아토초 레이저 시설 동안 부분 건설이 하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토초는 인류가 현재 다룰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단위로 1아토초는 100경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중국과학원물리연구소 첨단 아토초 레이저 시설 총공정사인 조건은 원자 내부 존재의 료동과 전위는 모두 아토초 단위론 건설 공법 혁신, 5단계 청정관리체계 구축 등 중국 건축의 최고 기술로 대형 과학시설의 탁월한 기준에 도전한 말했습니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첨단 아토초 레이저 시설 상무부총지휘 풍직은 향후 첨단 아토초 레이저 시설 동안 부분은 중국 산단 종송 자원 등 대형 과학시설과 함께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며 중대과학 최전선 문제의 돌파와 중대 성과 창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특별기획 풍작의 소리. 오늘은 절강성 호주시 장은현 홍교진으로 안내드립니다. 가을에 정취가 깊어지는 가운데 14,000모 면적의 대합계 양식장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전통 양식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양식 과정은 더 정밀해지고 품질은 더 안정적입니다. 아침 7시 양식업자 사홍 씨는 양식장 한가운데 서서 통발 그물을 천천히 끄어올립니다. 그물이 걸린 대합계를 대에 쏟으니 사각거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힙니다. 사황 씨는 올해 개 크기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사황 씨는 손에 받쳐든 개를 보면서 3냥에서 3냥 반 정도가 되고 다리도 꽤 단단하다며 살이 꽉 차고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개를 건져 올리는 와중에 사황 씨는 고객들의 전화와 메시지 답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대합계 출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호텔이나 오래된 단골 고객들이 개 크기와 판매 가격 그리고 생산량이 어떤지를 많이 문의했습니다. 90년대생인 사황 씨는 절강해양대학 수산양식학부 졸업생입니다. 신세대 농업인으로서 사황 씨는 기술뿐만 아니라 구상과 실행에도 능합니다. 2년 전에 수개와 암개를 분리해 기르는 방식을 도입하고 올해는 조기 성숙 품종의 대합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 사료를 투입하고 수질지능형 자동관리 등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사황 씨는 조숙 품종을 통해 성숙기를 보름에서 20일 정도 앞당겨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개 품질에 대한 사황 씨의 자부심은 직접 구축한 지능형 양식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여러 앱으로만 양식장의 수질과 수온 등 핵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0: 초공급 장치와 관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했습니다. 오전 12시 사황 씨가 리모컨에 비행 경로를 입력하자 사료를 탑재한 대형 드론이 양식장 상공을 돌면서 사료를 투입했습니다. 사황은 올해 처음 드론을 이용해 사료를 투입했다며 무엇보다 시간과 인력이 크게 줄고 투여 밀도도 고르다고 말했습니다. 않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10월 6일까지 올해 서부 6회 신통로 철도 해상 합동 운송 열차의 물동량이 100만 표준 컨테이너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통로의 원활한 물류 유지 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올 4, 4분기 전국 철도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면서 통로의 2개 정기 열차 노선이 추가되면서 서남 지역의 대외무역 성장은 큰 지탱력을 얻게 됩니다.
0: 10월 6일까지 국경절 연휴 기간 영화 흥행 수입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신탐의 흔적이 4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경절 흥행을 견인했습니다. 현재까지 국경 연휴 기간 상영 횟수와 관광객 수는 모두 역대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예멘 후티 무력이 6일 예멘 남부 라히즈 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무장 세력 집결지를 수십 차 공격하고 최근 점령한 모든 지역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후티 무력은 드론과 미사일로 바부 알만다브 해협 인근의 총부군을 공격했습니다. 후티 무력은 바부 알만다브 해협 방향으로 병력을 집결하고 진입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도를 수차 무산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무력 통제 구역에 66차에 달하는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5일 타이즈 주의 홍해 항구 도시 무하를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티 무력 관계자에 따르면 6일까지 정부군은 여전히 주바부와 현지 군사 공항을 통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긴견우까지 꿰뚫고 있는 부하라 중앙아시아 국경 관광 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에 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고성의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할빈에서 온 관광객 염홍 씨는 부모님과 함께 길가 로점의 그릇과 접시를 살피며 그 위에 빼곡하게 새겨진 화려한 채색 무늬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염홍 씨는 우즈베키스탄에는 비단의 길 위에 많은 역사 도시들이 자리했다며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처럼 책 속에서만 보던 도시들이 큰 흥미를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나서 염홍 씨는 정말 값진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져 공존하고 서로 다른 문명이 교차하며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놀라운 아름다움이 큰 매력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반면 염홍 씨처럼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선택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양국 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양국 간 관광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데이터에 따르면 비자 면제 정책 시행 후 중국 관광객 수가 기존의 3.5배로 증가했습니다. 현지에서 세밀화와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인 함라예프는 기자에게 지금은 부하라 전역이 중국이 10월에 7일간의 긴 연휴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그의 작은 가게는 중국 관광객들로 가득 채워졌고 그 며칠은 그의 가게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데였습니다.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또 다른 나라는 인접국인 까자흐스탄입니다. 까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 링근의 심부락 관광지에서는 천산 산맥의 가시가 겹겹이 푸르게 펼쳐지고 구름이 유유히 흐르는 가운데 항주에서 온 관광객 기악 부부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약 씨는 이번 여행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비자 면제가 이곳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면제 정책 덕분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신강을 여행한 뒤 이리에서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오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더 긴 다국 여행을 선택하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장동 씨는 육로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로 혼자 횡단할 계획입니다. 기자와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알마티에서 기르기즈스탄 이세크쿨까지 여정을 마쳤고 기르기즈스탄 제2도시 오시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후 그녀는 타지키스탄 후잔트로 갈 계획입니다. 장동 씨는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과 인적, 화물 왕래 편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날로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며 같은 기운을 나누고 더 긴밀한 연결로 서로 알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긴 대륙까지 꿰뚫고 있는 부하라 중앙아시아 국경 관광 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2: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직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과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

0: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주왕의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의문 수정 작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종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돈에서 분발하자.
1: 오늘은 소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주옥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 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소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림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후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 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취업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한 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노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력 부족 직업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천 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 원을 넘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청 농목민업무처 루병서장은 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수요 플러스 기능교육 플러스 기능평가 플러스 취업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산업발전에 적합한 고급기능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북강 가사봉사 특색 로무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여 전국 가사봉사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취업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회사를 들이는 유수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용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 장치 등 부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남, 빈삼, 계윅 하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남아메리카 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 상승은 중국 전기 오토바이의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4회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3대 중한 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대로 동기 대비 54.5%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제휘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이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 규령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증인 요원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성차 제조, 핵심 부품,

0: 능력 연구개발 등전 산업체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경은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토바이의 도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가기 싫다며 공부에 집중 못하는 사춘기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심리상담사 리리화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도대체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리리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생활과 공부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예, 대부분 아이들이 꼭 겪는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0: 네.
1: 예, 어떤 아이들은 또 적응이 빨라서 또 쉽게 학습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방학간의 생활이 또 습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0: 네.
1: 그래서 그 천천히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예, 어쨌든지 간에 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예.
0: 개학 후 생활이 바뀌면서 한동안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뭔가 상응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이런 상태가 개학 후에 2주 이상 쭉 지속이 되면 이러면 부모님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0: 네.
1: 예, 그럼 아이가 둘이서 단둘이 이렇게 소통을 조용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거 요해가 필요하죠.
0: 네.
1: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아이 혼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님과 이렇게 아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게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또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공부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이렇게 아이랑 잘 얘기를 해봐서 그 과목 중에 그 힘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혹시 친구가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몸이 피곤한 건지 이렇게 잘 상황을 요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딱 공부에 적응 못한다고 해서 공부만 집중해서 아이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또 우리 아이한테서 꼭 맞는다는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아이의 그 기질을 잘 파악하고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과 그런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0: 혹시 엄마가 숙제를 안 한다고 해서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갔다고 하면, 예, 걔뭐 학교에 가면 아이는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1: 그렇죠.
0: 예.
1: 네.
0: 근데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이것도 아이 몫입니다. 아이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1: 네.
0: 예. 왜 숙제를 안 했냐 하면 엄마가 하지 말래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이가 알아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숙제는 어디까지나 아이 몫이기 때문에 간섭과 잔소리를 하기보다도 아이의 그 마음을 일단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본보기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자기는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한테 공부해라고 하면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또 실패를 해갖고 상처받은 적이 없는지 그것도 요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1: 그래요. 저급학년 이 소학생 아이와 함께 숙제를 하다 보면
0: 공부를 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시험을 피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시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 가는데 또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지 그런 여러 부분들도 파악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숙제를 하기 좋아서 하는 아이가 몇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감안하고 대면하는 것이죠.
1: 아이가 공부에 흥취를 잃은 그 주요 원인은 핸드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또 기왕이면 핸드폰 사용을 무조건 차단하는 그런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의 부정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쯤 차지한다고 생각됩니까?
0: 핸드폰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핸드폰을 놓는 거랑 이 공부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이게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핸드폰을 많이 놓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왜 핸드폰을 놓는 것이 아예 공부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까요? 그거는 그 공부에 영향을 받았다고 봤을 때는 그건 아이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 그 상처를 아이는 핸드폰을 놓는 것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예, 그 상처를 해소하려고 하죠. 예, 한마디로 핸드폰을 놓아서 공부에 영향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공부에, 그러니까 마음 아픈 아이라서 예,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마음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또 놓지 않으면 다른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성격이 괴백해져서 뭐 싸운다거나, 예,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뭐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향을 찾아서 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기분을 살펴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평시에 아이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그 우리 가정 환경이 아이의 기분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지, 이렇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지,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것과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분명 구별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행위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0: 예,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다 학교에 가기 싫은 건 아니죠. 예, 공부하기 싫은 거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학교 공부는 또 우리가 또 아이가 좋은 건 무조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감정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중학생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춘기에 어떻게 보면 반항 심리 뭐 이런 것도 생기면서 거의 보편적으로 그때 이 시기에 나타나고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예, 보통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 환경. 예,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부모와 아이가 사이가 어떤지, 평시에 아이한테 뭐 힘들게 한 적이 없는지, 이거는 부모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의 보면 그 인간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예, 그래서 부모와 그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인간관계가 또 나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친자관계 유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아이와

0: 관계를 자유제해주고 그 아이의 그 마음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1: 네.
0: 예, 그러면 학교 가기 싫다는 그 아픈 아이를 둔 상황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1: 네.
0: 이런 아픈 아이를 두고서도, 아, 어떻게 하면,
1: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숙제를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바로 아예 그 마음을 바로바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게
1: 네.
0: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좀 쌓인 것이 있습니다. 예, 제때 그게 발견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 네.
0: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도 크면서 연령별로 이렇게 다 성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아예 그 연령 특징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들이 아그 공부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자기 아이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예, 아이들마다 그 아이의 연령 단계에 맞는 성격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아이의 어떤 기질, 또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또 이런 성격 특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 갈등을 또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 공부는 뭐 아이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많은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학업이 또 중요해지면서 아이들도 공부 부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또 거짓말을 자꾸 한다. 예, 그리고 화내고 공격성도 보이고, 예, 이런 아이의 심리 건강 이런 것도 위해서라도, 예,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자신의 성장, 예,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0: 예.
1: 어릴 때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달래고 타이르면서 숙제를 이끌 수 있었는데, 사춘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학부모의 담당 역할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예, 사춘기의 심리 특징에서 보면 아이가 독립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갑자기 화내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예민해지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정상적인 그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비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달래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예, 아빠가 무서워서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가 해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 하면 욕 먹고 이러니까, 예. 근데 이게 사춘기에 일단 들어서면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예, 그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행동이 일단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알았다, 이렇게 인정,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기분을 또 받아주고, 이렇게 적당히 이젠 아이를 놓아줘야 됩니다. 예, 이게 아이들은 또다 알아서 자신이 이렇게 다할수 있으니까, 내 아이를 믿고 일단 지지해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여자아이가 방문을 닫고 또 남자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 부모와 소통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춘기 공부 문제에서도 그 남녀가 보이는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일단 다 겪을,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남자아이보다 더 쉽게 포기하고, 예, 그래서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연애를 하더라도 사춘기 아이들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부 같은 거.
1: 그렇군요.
0: 예. 그렇지만 또이 부분을 놓고 보면 또 어디까지나 다 무조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거의 뭐 보편적으로는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 또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1: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목이 많아지고 그 공부 시간도 현저히 늘어나는데요. 이런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0: 예, 과목이 많아지고, 그리고 숙제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학습에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때문에 마음 근육을 일단 든든히 키워줘야 됩니다. 예, 소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이전 같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에 와서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소학교는 또 선생님이 내준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게 보면, 되다 보면 또 학습도 혼자서 안배하고, 시간 관리도 혼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학교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0: 너무 메시 메시 이렇게 딱딱 규칙적으로 해주는 이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부터는 자각적으로 공부하는 그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아이가 그게 조금 습관화가 되면서 중학생이 됐을 때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배가 잘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렇게 못했다 해도 해야 됩니다. 예, 학습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자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아이들은 조금씩 당연히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성취감을 이렇게 키워주는데 이 부분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0: 예,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유행어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예, 남자애든 여자애든 예, 이게 평시에 이전에는 이렇게 잘 씻지도 않던 아이가 예, 머리도 자주 감고 매일 감고 예, 그리고 복장에도 신경을 엄청 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대한 시선이 이게 아이한테는 이거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사춘기에 되면 누구나 다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한테는 예, 이럴 때 이성한테 관심을 가는 건 이건 정상입니다. 예, 그럼 걱정보다도 우리 아이가 이젠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쩌면 커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하거나 예, 지지라거나 그리고 믿음이라거나 이런 상관은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애들, 부모가 얘기해봤자 아이가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봤자 아이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친자 관계, 부모와 아이의 관계 처리,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솔직히 연애하는 이런 경우도 좀 적죠. 근데 연애를 한다고 해도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얘가 왜 좋다? 어떤 부분이 좋다? 그럼 그 좋다는 그 부분들을 부모님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모님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 부모님이요.
0: 그렇게 하면 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0: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요즘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 아이 집 앞에서 막 2시간을 기다린다. 예, 5시간을 기다린다.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예, 이 감동, 이거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상황에 그게 안 돼서 아이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죠. 얘를 통해서. 예, 뻥 뚫려진 그 부분을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예, 때문에 이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에 이런 걸 많이 해주다 보면, 아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와 이 연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피해야 할그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일단은 아이를 부정하는 말, 그리고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를 탓하는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렇게 막 욱하는 그 감정 때문에, 야, 니가 틀렸어. 니 지금 연애할 때니? 이러면서, 아이한테 초점을 두어갖고 아이를 비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아이의 그, 아이한테 초점을 두기보다도 아이의 그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 그 행동에는 그런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의 너의 그 행동에는, 이거 때문이구나. 이렇게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반항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절대 이 반대는 이거는 역효과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반대를 안 했더라면 한두 달, 일주일, 두 주일 이렇게 3개월 이렇게 만날 수 이런 연애를 했을 수 있는 것도 반대 때문에 2년, 3년씩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이 반대는

0: 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춘기 아이의 방, 다 자신만이.
1: 또 기타 걱정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예, 조기 연애를 하는 아이들 보면 그 가정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예, 부모님한테서 많이 억압을 당하면서 큰 아이들, 네. 예, 그리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 네. 예, 그리고 또 맡겨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맡겨졌거나,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집에 맡겨졌거나 이렇게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한테서 거의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예, 이런 경우에는 그 건강한 연애보다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애 몰입이 되고 빠지게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충분한 그런 사랑을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1: 네.
0: 예, 집안의 분위기도 좀 잘 가꾸고 예, 그 아이가 집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1: 네.
0: 예, 편안하지 못하다면 딴 데로 새나가겠죠. 예.
1: 아, 네.
0: 예, 그 아까도 이건 연애랑 상관이 없겠지만 또 어떤 집에서는 보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학원이나 많이 보냅니다.
1: 네.
0: 예, 근데 이때 정말 애가 이 학원을 가고 싶어 가는지,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집을 가기 싫어서 이 학원에 더 가고 싶은 건지,
1: 네.
0: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1: 네.
0: 정말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어 다닌다면 괜찮은데,
1: 네.
0: 예, 집안을 피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면 엄마 잔소리가 싫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니까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1: 네.
0: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딴 데서 채워갖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1: 네.
0: 예, 이렇다면 또 연애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1: 네.
0: 예, 연애에 쉽게 빠지거나 핸드폰에 빠지거나 예, 어디에 쉽게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다 숨겨진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냥 아이가 아프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1: 네.
0: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감기 걸려도 예, 약도 먹고 치료를 하는데 우리 아이의 몸이 아픈 거는 보이고 왜 마음이 아픈 거는 보이지 않는지 이거 부모님들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좀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애를 하면 걱정할 문제가 어찌 없겠습니까? 예,
1: 그렇죠.
0: 부모님들 걱정할 문제가 많죠.
1: 예,
0: 공부도 공부지만은, 근데 우리, 중학생들은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예,
1: 네.
0: 미성년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들. 그런 거, 어느 연령대가 되면 그 성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부모님이 시켜줘야 됩니다.
1: 네.
0: 예, 남자애는 아빠가 해주거나, 여자애는 엄마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고, 언니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이런 성교육 같은 거, 모르면 책을 사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예,
1: 네.
0: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하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얘기해줘야 됩니다. 만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함께 이렇게 만난다거나,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금지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상, 여기까지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찍어서,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고 잘 교육하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또, 좀 걱정을 많이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는 공부를 못하겠다라며 포기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시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0: 예, 거의 사춘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1: 아, 네.
0: 예, 사실 공부 자체는 쉽지 않죠.
1: 그렇죠.
0: 예,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1: 네.
0: 예,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한한 부모의 사랑이겠죠. 예,
1: 네.
0: 예,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자신감이 있습니다.
1: 네.
0: 예, 하지만 요즘 아이를 딴 데 두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고, 예, 결국 부모가 필요한 나이에는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 정합합니다. 예, 거꾸로 하지 말고 거꾸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1: 네.
0: 아이가 다 커서 오겠다, 고순 가면 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거꾸로 된 현상입니다. 예.
1: 네.
0: 예, 고순 가면 아이들은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1: 네.
0: 부모보다도. 때문에 이렇게 굳이 아이를 떠나서 가야 된다면 아이가 고순이 올라간 다음에 가세요. 예.
1: 아.
0: 예, 그러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평생
1: 네.
0: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 부분에는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고. 근데 혹시 현재 또 애를 두고 다양해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0: 있다면 또 혹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아이 옆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무조건 아이는 채워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예, 그 다 엄마의 그 관심과 사랑은 꼭 엄마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예. 그래요. 이제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 이 세 곳을 팽이처럼 오가는 요즘 중학생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요. 이 성적과 진학에 대한 지나친 압박 때문에 학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0: 네, 맞습니다.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예, 하여 아이가 그 학습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예, 부모님의 역할과 지지가 필요하고 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몸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이것도 다 엄마의 역할입니다. 네. 예, 그런 엄마의 사랑이 함께 동반된다면 예, 아이들은 충분한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 힘든 압박과 그 학업 부담 이것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 네, 예.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네, 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이의 공부를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한 걸음
2: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3: 우리는 주얼레 동지를 따라 배워 시종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열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자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당의 군중 노선을 국정 운영 활동 전반에 일관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인민에게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1일 주얼레 동지 탄신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한 연설. 가장 관심을 보이고 인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중심으로 인민 대중의 사소한 일도 우리의 큰일로 삼고 인민 대중이 관심하는 일로부터 착수하고 인민이 만족해할 만한 일로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빈곤 대중에 대한 지원 구제 사업을 각별히 중시하며 다차원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빈곤 구제 정밀화와 빈곤 퇴치 정밀화를 견지해 민생 보장의 정밀화와 세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28일 호북을 고찰하명입니다. 2018년 5월 4일 막스 탄신 2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 우리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당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고 책임도 아주 무거우므로 한 번의 고생으로 영원히 안주하려 하거나 쉬엄쉬엄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확고부동한 신념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꾸준히 노력해야만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부터 17일 중경을 고찰하고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 좌담회를 주재할 때 한 연설. 인민은 우리 당의 집권을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자 우리 공화국의 튼튼한 기반이며 우리의 당강 대화와 국가 강성화의 근본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에 의해 강대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시종 인민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고락을 함께하며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이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농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를 한 명작은 헤르만 헤세의 나비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1946년에 미래소설 유리아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지요. 네, 어제부터 제가 헤르만 헤세의 나비 읽어드렸는데요. 어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도 뒷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밀의 방을 나오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나비를 잡더라도 앞으로 에밀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리라는 것.

있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우리는 그동안 자라서 어른에 가까운 소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비답게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한 가지 소문을 듣고 무척 흥분해 있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웃집 에밀이 전방위 나비를 번데기에서 길러냈다는 것이었다. 나는 에밀이 무척 부러웠다. 내 친구들 중에서 전방위 나비를 잡은 아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 또한 전방위 나비를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아주 낡은 책에서 그림으로만 몇 번 구경한 것이 선보였다. 그런 까닭에 나는 나비들 중에서 전방위 나비를 가장 갖고 싶어 했다. 그 나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낡은 책 속의 사진이 머릿속에 박혀 있을 지경이었다. 한 번은 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 전방위 나비는 주로 큰 나무의 밑둥이나 바위에 앉곤 하는데 새나 다른 짐승이 덤벼들려고 하면 거무스름한 앞날개를 펼치면서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낸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날개 무늬가 이제 에밀의 방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마주치진 않았다. 가쁜 숨을 헉헉거리며 에밀의 방 앞에 도착한 나는 문을 쾅쾅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에밀이 집에 없는 모양이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에밀은 없었지만 전방위 나비를 보고 싶은 마음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에밀이 나비를 정리하는 상자 두 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상자 어디에도 전방위 나비는 보이지 않았다. 코르크판에 전방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래서 코르크판을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것처럼 코르크판에 전방위 나비가 있었다. 날개를 펼친 전방위 나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나는 코르크판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다. 젓갈색 촉수에 돋아있는 잔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날개, 그리고 뒷날개 안쪽에 있는 부녀, 환상적이었다. 나는 그 진귀한 나비가 무척 갖고 싶어졌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난생 처음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손바닥을 넓게 편 다음 그 위에 나비를 얹고는 재빨리 에밀의 방에서 나왔다. 도둑질을 했다는 죄책감보다 나비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가슴이 잔뜩 부풀어 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비를 감춘 뒤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중간쯤 내려왔을 때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제야 나는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친구가 아끼는 물건을 훔친 나쁜 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도둑질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비를 받쳐둔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 찔러넣었다. 그리고 아래층을 향해 천천히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의 이런 행동은 매우 나쁜 짓이야. 그런데 이미 저지르고 말았어. 어떡할까? 어쩌면 좋지? 내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또한 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현관 앞에 섰다. 그래, 이건 옳지 않다.

않은 일이야. 친구의 나비를 훔칠 순 없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 다시 갖다 놔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에밀의 방을 향해서 올라갔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에밀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책상에다 나비를 꺼내놓았다. 하지만 나비는 이미 처음에 보았던 그 나비가 아니었다. 아름답기만 했던 점박이 나비는 불행하게도 앞날개 하나와 촉수가 사라지고 말았고, 떨어진 날개를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다가 그마저도 가루처럼 잘게 바스러지고 말았다. 풀로 붙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도둑질을 한 행위보다 그 아름다운 나비를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손을 펴보니 점박이 나비에서 나온 갈색 가루가 손바닥에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날개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점박이 나비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할일 없이 빈둥대기만 하다가 난왜 이리 게으를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을 때가 혹시 있었나요? 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요. 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기만도 수천만 번. 아마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살든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아침형 인간이 있으면 올빼미형 인간이 있을 것이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집에서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듯 눈만 멀뚱멀뚱 뜬채 침대에 누워 있는 일이 나의 원기를 충전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몰지는 맙시다. 네, 강매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꽃들의 명절.

왠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네,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날이었어.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어땠냐며 힘들었을 거라며 넓은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루의 끝에서 그 피로 우리가 풀어주겠다면서 친구들이 기어코 불러내는 날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기대되고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런 날이 늘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네,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네, 오늘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강화 가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 고향 강강술래.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에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고단했던 일과를 끝내고 옛 친구를 만나 추억을 안주 삼아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굳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맑은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면 네, 누구든 불러내서 즐거워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멍하니 보낸 하루가 아쉬워서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내 사람들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옛 추억을 곱씹으면서 즐겁게 마시는 술자리는 늘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쳤던 내 심신을 위로하는 그 자리는 내 안에 아프게 박혔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나의 유쾌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 그렇게 내 아픔을 씻어내줍니다. 네, 구려노카소의 보리차 듣겠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말과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힘들다고들 합니다. 쉴 수 있는 하루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로워서 삶이 헛헛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정신없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힘들다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머무르고 싶은 아늑한 곳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하루를 살도록 애써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메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는 법입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꿈을 찾아.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光临。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在莫名就有风，什么规矩我都懒得懂，从小到大没什么笑容，不说话时我经常放空。

0: 现在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